0: 가가 수나 샹라 마골라고 송샹난그리 창매 거수시로나
1: 乡亲们, 乡亲们, 西藏民主改革了，人民当家做主。今天在这里，曾经这一差的农农白珍同志代表所有读书农奴们讲几句话，大家热烈欢迎。

0: 예쁜 남자였어. 年轻人啊, 长年的心就去突围一大, 那今天的那看见我就得, 我就劝你有了你的。
1: 와시럽라 땅차베 다모야 로스송야 요마리 키랑 투스만 좀 티데 만난다 뭐는게 괜히도 아직 쇼가지 땡아라니 진주민주 셰제 대초 키랑 다가 쇼나
0: 라 주시 라
2: 로주지소 펠라시웨 진주 당와타 신전 남라 정류 장왕 톱디 땡에 시크 신전 뒤세 김치수 그로타 원키 미러 균도 모종향 단더 총화사비의 중등 고양초

南村的能安全能不能接他李松给咱国际人家可小农跟的兄弟三只插水道不就行李能明日日节人家八元了学界铁图牌参加交公牌领域了没事各位当着穷穷人用地球 토마이나나블렌제라장군디낭게산지차슈게고테지슈주힌 데이나 체체체로사츠이기 선토망부대발고테제엔두 상고배 자카니지초반의 시도슝화시나 체니신닌 스촨 자룬자몽아치 체체체로사츠이지와 청코데바타마티에 무스 차제 루동시바통 디토니 체체체로사츠이지와 루동청코데보용치 我是陆东国总吧陈友巴西姐姐七六三七呢四川行切阿巴北里强烈荣兄可七七总的念法通陈国准备陆东在天东啊趁你是在集团阿东身边求过陆东陈国电话日直接写信陆东陈

0: 那丁里内勒索从勒请人安坐里站搓一年龙想搓几郎意姐姐打打三行吧呢写下跟你连这里 亚洲部能把跟康总接着对待中央龙城年春学校来空别别陈浪给学校隔离级别连接的来先把这些课俺们连接的做循环当中对吧该是多久呢电脑能带压力来把当等你能够电脑一拿安置前能把来用对此你的当装备所谓的联系当学校科技我这下就应别能把这个听得等等比该是面的学完你 我们能安全娘的能带压卡一人杂通电脚高级写下新我的下件人电用压卡了谁让的做谁呢谁都不比年卡钱不多能的压卡查我切瓦当压钱配位谁的靠近我们家老王马赛不常用写配写拉不约巴的电脚送葬但能这个催着的姐姐你们我们来列笔这老马当才老马电影 打夏木哈马苏公兄的四百一呢，三对破年，裂空跌通了，哈里边年轻全部做十八七人多。这老婆婆公给苏兰年开嘴巴，得用广东江门给罗阿姐来列笔，搁叫陈老姐人家四个人，中间写笔，这老婆婆公约巴的，用将我的司机，也里马松话的，保安拿我当嘴巴写话，为人家个我送给难道听不当？ མེན གོང དེ ལེ དེ ཁོང དེ མེ དེ ཡེ ནེ ཉིན དང ཆེན པ ཁེ མ སུ དེ ནེ གི ནེ པ ཉང གོ ཚོ ཤེན ནེ ཇི ཚོ ཆེ བི ཏ ཤུང ཁོང དེ ཨ སི ཡུ ཡེ མེ དེ མེ ནེ ཉེ ཤོ ཤེ པ ཇེ གེ ཇོ ཚན ལ ད ཟེ སུ ཉེ ལེ ཐ ཐ པ ཚོ ཤུང ཡེ པ རེ དེ ཇི ད ཤེ ཤེ པ ཇེ གེ ཇོ ཚན ལ ལ ཕོ པ ན ལ ཡ ཉེ ཐ ན སེན ཤེ པ དེ ལོང པེ སེ ཁོང རོ ཇེ ཇེ ནེ རེ ཤེ ཡན པ ཤེ དོ ཤུང བ རེ དེ ཡོང ལ ཡ ཉེ ཐ ན སེན གི ཉོ བ དང
1: ཡོད་ཏེ་ནི་ཤེས་པ་ཡིན་ན་ལ་ཡ་ཉེ་ཏ་ན་སེ་ཤེས་པ་བཅད་དེ་རེ་ན་ཁོང་བི་ནོང་གི་འདྲེ་ཚེ་གུ་དུ་ཡ་རི་པོ་ཡ་བི་འདྲེ་དང་འདྲེ་ཚེ་ནང་དེ་ཤེས་པ་ཡོང་བ་ལ་དེ་ནི་དེ་ལེ་པོ་བི་སེ་དུ་ལ་འདྲེ་ཚེ་དུ་ནི་ཅི་ཅང་བེ་གུ་པ་རི་དེ་ལ་ཡན་ན་ཇོ་པ་ཤུ་པི་རེ་དང་འདྲེ་པ་ཤ་བི་རི་ནི་ཡོད་པ་རི་དེ་ཡོང་ཤུ་པ་ཤ 决策通背后打动决策实施度加当年轻人给决策通背后的打动干嘛各家老总选择把力修把修比力给来阳娘的男生给多破比女妹丢人赢呢这次写个党第二这次主把演习你到作文呢写卡瓦党修把修把打动每一类空间人工你把了修建台吧前面插碰了多了台吧他那对你某某娘个等着我接应用这把小鱼里头你写把赢呢来阳娘的男生里兄弟这把小鱼里给这米对着地谁是读一直写你去干嘛三级长差不多嘴巴当用那这次谁是读我就我住去干嘛我一人差不多嘴巴对着没把做他把力这把小鱼里给来阳女的男主给都不比你们对应的这次你们这次三级说嘴巴赢了你到作文呢破万难瓦当这把小鱼里赢但那压的是谁的电脚给下雪天了我去个工作做做些故事呢但不然也得操我党也成切语小鸡列比杀鸡工作接头也帮过把马斯对马斯萨马铁厝最他妈的了就不杀过把人度你把那最生比萨马铁厝三马的把人呢我了谁的索尼库马党用那索尼工农路过把党对你超工农的叫你中年写的工作杀操我写过小李给萨马马斯比我了差不他先把最的最不用我写过陆地说给让我弄得这种车子一来高位什么啥就没见第一弄给不唱不去写片写死了他那都这样连十八里第二次真的陆地了总的写个弄着是一个空不当第二的当下经济过陆地第二次什么了总的也不写过吧写人这主播能把他空的学把他小鸡眼里比什么点做些呢谁都不比人家全部要把马斯 다시온 기 세린데 조세 뒤양 도노 세고 바시나 쳇츠 야포 자고 바동 가시 쳇츠 야포 마잖아 세린데 조라용 년가 첨부 여바시렌도 대나 참더니 아주 세린데 조 공시렌도 지다 대용지네 세리제 마치 제찬요 거이나 사바 연구시 류와원 원제위 세리다 요나 마치 제차 배셰 마셰바 녀금 베비 쇼코다 생이거리 마사위 냐다 전부 예레기 텐디소 뇽모로와다 네당 두기 쇼와다 요나 체체 사부 멍바원 최대기 름시제 최린 뿐이 토메비 샤다 슈수기 샤 뇽모로와 로녀라 차지 메비 세괴당 요나 르시 샤모 두예바 소기 세리 마타와다 마뇨와 마사와 지 샤구바렌도 니바이나 세리 종처 샤구바다 신도다 모체게리 체체 셰가이 뇌라 봉지 쪼와다 주가이나 제체 쩜이가 용유셰디 대전의 세리기 마치제지 형이서 내비 버타 메바즈니 바초다 버타레 요공다 셰구 선바이나 세리 레네셰가 고체다 소치 세리 제기 조셰 전중 셰구바다 세리 렘바다 쯔마 소소니 냐사다 레네 고셰 제셰디 최마당 셰저지 대전의 세리기 마치 제차 제기 바 펜츠 바투 노마조와라 겐고 샤구바리엔도 예조시비 세리 쯔니 용스 쯔구바다 차군더 냐위 차냐당 조조시비 세리 장 롱디 예조 마시기 응엔더 차파 셔른 주바다 듀여리 몰라 소냐시비 세리 마시비 응엘라이나 용샤 차부 레보시디 셈부 네비 버타 세기바리엔도 옛다동 세리 냐차시가이나 세라당 세라 차군노드 차냐샤구라 라위나 수년 제수기 단니 차군노드 세리 펜천 너말라 바추 모요샤구 모세당 신도리기 제츠미리 차냐시니 수냐샤구 다추선비 세리데 조 제콘드 냔주시가이나 체제니기 농천드 사구바련도 나바이나 셔르 손니 사마사카 보이 차총와데 베나 다 세리 녀쇼기 란즈 예바다 고유 정시 자다파 자토 렌자 딱 쳔베 럼바 중토위 사콘 돈니 사마 자구바다 보이메 비에 란동지 통청다 대젠데 세지기 통청 세지기 통청수 세리 렌자 겔메 비 사콘 더 세나 내리 뇽위 년카 쳔부 예바마 세 르로 쳔가 예레다 동카 대젠 화차 당 회샤 세지소 년카 쳔위 통지 세리 마사왕 요나 뇽정사구 주바이나 자토니 사망하뇨시가 총켄지 세리 녀쇼 촌즈라 따구바타 바타니위 사콩동바타 세리 시엔 제통더 동구 세리 뇨지 세탄다 세리 제치가 비체라 쉐쉐샤구발리 듀이림볼라 냐타 샤모롱아렌도 자토니 세리 렘바타 차지리기 녀카치위 세리 마뉴나 레슈윤바리 레드보는바 당아초 나온저거 초이트레데이나 Lula Natsame Patang Senla Dunga Mepi Jechen Ka Cheshu Shinna Tsoiga Kongshi Yaposhi Jenchung Shejitere. Tenyong Tsoiga Kongshi Yaposhi Jenchung Shekunna Tangan Tso Riji Kepa Tso Tang Mienba Tsoiga Shani Kani Sa Tse Dapo Sheba Tang Tejenda Ta Gongba Mongzong Bongga Shini Ngashe Shepi Gecha De Mongbo Konyongjiri. Tima Se Tadungan Tso Namiiga Kape La Don Rongce La Yu 동 고체라 요시비 제진여 여바리 단다도 초마레 안추거 사체당 기체 초마 체당 렘바시 셰구비거 닐루데 덴여리 레다 군데슈바나 안추 칼라 다보자루당 세살루거 테네 젠시 고시셰바예 데나 천들라 첸낭비 냔로데 슈반데나 다 야디스 멍멍불라 첨비 류종 셰통시인 데요 마카지 자타원요나 공고 연제라 가보메지 공고제나 비몰라 네베 도바기오비 센터시그유 등이도이나 리네 생각기에 멘비이거 미나운드 공고제바다 비몰라 펜도유비 리자그 나운도 정보시 연바 통고유바리 덴다시 모고바 롱고제나 지니 조폴라 용다테바다 니니 칼루세바 롱서 시에터바 선데이나 롱바드 제중라 뇨르시긴 센주 내슈양 세터바 옌다동 고유 송쇼라용 펜니 텐바 제인 영어마시바이는 최동 렘비토니 공고전반나 비모종마세 리포 참마라 펜비 류자기 난동시 인바리에 대용 시안소리 로린 쇼토 맹코니비 rene tsengka ki mbarongpa mianpa zhangbing ki xieba ina. Tsengri tong tangbi ngang kongko xuan zi, pi mo la mi xuan mapo pa ma si, dele do di, pi chi da xiong la yong ha chong pen pi li za nang zhong zera xi yin xi jeba li. Tena po to chung wi li za xi yinba di, nong je jiu xia lue pa tang, ta xiong jiao pa so ki li za tang denba ina. Kongko xuan di, lo wu de da xu chung wi, pi mo yi chenri la nian xu qingpo te mo se pa tang, nga xue sori xian ju ma ni cui di xie ba xie na, lao ngi nyong po tang, zhi reng go xu wo de na, cui di tang tang bi go ni kongko xuan na, pi mo la xu te cui xie tong xie na, zu pi ji cui ji dao xie kan ni, dao ji ca zhu ba yin ba tang, li za yin dao ki pi mo la te cui na pe na, ta gong ba po du, zu pi ji cui ji dao ni ca ngan ni, dao ni ca jie ba yin ba tang, zha wei po lo cui di, zu pi ji cui ji dao zhi yin me yin ba tang, Tsobor dede zubu je tse che da nga yin, de gongbi ge shane la yongda tse taba di. Gongko yun de, jaren tse la shi ge janda je shane cangmi ge doshu che ren rota jen. Shane te zon na bimu rong xiong ki yonggu yu chi si tang zha war. Shane la shu je zang che na bimu la nian shu te zang chung zi. Yong meng ga xe ji gongko yun de bimu na gan du si. De jen tse zo na jere se na, ji na gede ma zha ba tang. Nipayi na ngoshu che chapa, sambayi na gongbi ge gongko kodong mandriba jie yansi. Bimo zang ma si, zubi ge chashi mambu si la pento yoba di. Deyong Beijing, Qinghua Changi Mengkong, Zhuashi Suri Cengkao ki mbarongba mianpa panyun ki. Gongko yuanba na, solung denba tang, solung mebi li za song tan zhewi ngashi nangba si yangbi. Lifung yong ji chachi nipa tang, nying tang lowi nipa, xa ne tang ribi ma lao. Yeta mala jie chama la pento qianbu ye jie song ba li. Di le qi dewi le tong de dong wa. Qunye dang tang bi gongko yun zi. Le bi cho di ge zubun qie ren zho jie la gande te ni. Zhen xin so wa la pento yu. Di ma si cha zi ge ni ba le ju xie ba tang. Ri bi ge xiu zi qie ren dong wa. Li bi nang ki ci lun di zi xie to ba. Ma si ri zi nin ji la ngangu xie to ba. Lo ni ki ni ba qie ren dong wa. Ni yapo kujil la pento pa senje nesho chongda tongwa sugi genche dama denpa li. Re chobunba kongda lenje ne senpa na deringi shisha kaligi nongde cha chongri namba chu duita tipa da senji nongwa tang doka nongwa tuji chishi wa yi. Tena chongda ni namba chu la moto de duce tang kongba yoba yi na. Nye le kongji gwerdi shibi lenje jenpa da la senjo namba chu moto de senpa gasa kiyo tang an chu tenji mi lenje nongja yung. Soma tseri. Lak ling ngi tsamban nang tak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수 한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 진남기
1: 中央
2: 妈妈跟七八龙城里空，我跟城里家俺们隔了兄弟连着呢，俺们俺们兄弟连着呢，俺们俺们兄弟连着呢。咱那四顿吃了几杯，不让着呢。
3: 的呢，我去了三季就比同体一呢。三季根地。三块两节跟看不上了，乾隆最低得了中央龙城县城的七七八里空，我去了龙城县城，三季根地西边的村老三伯搞事些，俺年中把菜单都接呢。俺年中把人请错人。同地三季节能动作呢？三路三月将那么三人还吃些鸡巴嘞？这个你也不见人愁。
2: 中秋比土光漂亮，我跟着他东西把西街过当。三路三月，江南么三人还吃的西街巴里，而且三得的，你看那不就就六里街六十二，总之西街巴西街过当了。春
3: 昆生前节，若等一日香个，随着日内娃不就西跑不长的白月过当。
2: 第七路中，而个你个忙盘西边，在去了隔壁前头些个苹果菜被过出现了。
3: 兄弟堂弟，三姐姐，西皮能动克拉三罗能。
2: 大家来看那边位置了。罗杰这个人呢，中秋节不拉素颜呢。这些书记习近平给，最近这重庆了松秋一个补习班等啊，那我做过了松秋一个补习班。另一了松秋一个补习班呢，中秋节罗杰这个人松秋补习班时间是不太能有的。这些书记我做罗了，但不容易呢。三年可给中秋这个政策的，一路把等等就进穷等啊。罗杰这个人松秋等啊，真正就买了个人钱买不能提上的通话。
4: 孙黑等委屈就吃了，今天俺脱了通话。这个你真正除了中秋节，并不公平了，跟的同情有的。苏州平江个罗记这个你重庆了，大碗的龙我你东俺们家都咱们就罗记有的。农地菜你提起那人啊，你提的也过了忙不来巴等啊，门南街那我做过了大事过等啊，忙说了明着急，这个你今天在话龙说家有的，你东你是么罗大等不来。
2: 这些书记习近平的内地的读书文化而偏有的，空气苍白的平静的罗记这个内重庆呢，中会培训所进的这个内真正等，特别动画等啊，这组人类就三笔花园自个种了很多几个笔，杂七几多时间笔，松松一个包等啊，红红多一个包，委屈了一个包继续给写送有的，这些书记我做罗了，但不容易呢，三年的给七五等重庆跟镇参等啊。
4: 中秋等七五年末日节，中秋的节庆啦，人们头等啊，节日们代表俺松秋皮的，俺那屋扛把等啊，俺那屋卷扛啊，俺那屋春把节月给把层嘛，年儿吃扛头皮把等啊，昆曲唱戏等啊，起码他们说我们那这个呢，还是各族扛扛三家不皮皮，前阵中秋节节节俺为我们是都得先有的，大路路都得，平江罗记这个呢，重庆的，我后些那也过了没同些话这个等啊。
2: 啥也俺是咱们那年龄些有的，中秋节战败年龄有的，村民排一节战斗投入些的。这些书记习近平给中秋节这个年龄真正得了参谋同前那话等啊，松秋等啊，真正那么个呢，日本改起那日本人不多能有的。空给中秋节罗记这个呢，还有呢，民不公民罗记节年纪等啊，中秋节能顿等啊，比赛的，前期节节村头改进些个呢。
4: 松秋等公平节这话特殊的因此些把等啊，中秋节罗记这个呢真正需要这种同情些吧。根据了年过的些话，这里中秋能够那无做过了，增加等集体些的。中秋节罗记这个呢就战败年龄些个些难度能话等啊。空给中秋人全国等这个中些把的罗记这个呢松秋了参谋同情些把的，拆分拆你们些把等啊，西个镇等集中全部些么弄啊。
2: 三年级前期，我们是都不用话等的，门头口里个历史同志们同情些吧，而且个群众个些等委屈的忙怎么些吧，喜欢了金正等啊，这个年金头头，这个同情些个些吧，绝对能有的。老人家曾经全国的解决不了的，人家这老人家这个年送酒不等啊，金正是金马那个金正昂提倡的先把等啊。
4: 송춥제 잡공대 영 니레진 자제 칠신유데 멍흥의 릉제대 춘의 제급제 로지 릉니 종체 적 진업자 등집제 세링아 요바등 로지 릉니 톰중 칙동 섬자락 점의 엠지락 단급시 바등 로지 조쿠의 첩든 등 동원이 단급시 요비 종회 패숑 소진 릉니 진증시 비 쇼디 의제티나 랩등은 바치유데 종체 제 릉니 진증시 버 송춥나 멍제이나 로르나 산제인 천굴 종합이 릉 릉제지 로지 조쿠의 첩직 등 동원은알라 냠소시니 로지 릉니제 종체 적젠 등 촘중 송중 렉동 리자베디 로지 릉니제 촘중 섬자라 냠소 렉동시유데 종체 동게 니흐직 등 토킹 체이 남바흐직 그나 돈 찰흐수시니 산이 그게 릉수 제치라즈 측디 흥아류제 제치 송초부터 버셰기 후젠 전주나 중데 촘중 등 상람자 등 던체럭 잠 크기 냠소 쉐진 요바등 산이대 그래 후젠 토르지제 조쿨 러슬 진진제 스토고 쩐바등 몸은 르그니 헤브적금 촌실 릉진제 진진바 증득시니 나르제 조스탈등 나르제 마그이베 나르제 쉐팅 찌랍된바등 자르그 냥밥 쮸탑 나프줄 긴탑시비 사톤터 레톤페위 후젠 토르지제 나우 조쿨 제스탈 보르친제 그자콜 흥알리 문타프르숑와등 촘중거 르그니 나멍 냠니제 냠증 진진 긍릭 타프르숑유데 Gura Nyangpinang Chantin Metuk Tung, Jinjang Songram to Shakum Chubasuji, Chadana Mansulji, Gong Sung Kav Chanju Yamar Namar Gafti Kang Yude. Jejang Shaoxin the Yeku Jazung Tung Nguanichi, Tundan Kuba Chigla Chigan Tatani Kang. Jumatung Yekurwa Nyam the Najung the Gong Sung Tung of Joksan Larujin Yude. Ani the Najung the Lordi Rigni Chomjung Jetung, Kumba Chak Chigitung Stung Jet Sam Yude. Nature, the tongue, nibjab, chill them down, dry you be cut the jerkul chung chung shigin you patang. Namnur lamdi, Dorhun lamta, Tarso city. Rugo nyang pass, Honjuk shepani, among the jerkul jerking tisang tatong we were. Sani di, Najunger Stevin yam tir, Song chung shepi, Honju charchin of wood. Womani taker and sort of shepi dung, mer, the tongue did tabji, jerkul jijib the yode. Gumpil trolle, Song shubatanga, Song shub trolle, gumpil tongi. Lord Nazanje in Changul jungavirang. Rangjeji, spoo matapi ringi tung, Lordi Zokode, Zoli Hibjig, Lordi Rigni Chomjung, Lordi Sakil Zog, Sunghi to be Wichu Shepatung, Lirgu Saratung, Geni Sara Nangdin Shini, Rigni Lafti ni Chungcher Kumpi Tongjin Yude, Zachi Pasashi Zerbi, Chinta Chente, Sakung Yang Bab Jatung Chichat Sam Yude, Sani di Sakung de Tamangjer Shiti, Rigni Sato Chomjung Tung, Zachi Chungdal Kerjig Jason Tung Zikchen Shiti, Chomjung Nyangba Tung, Zokung Nyangba, the Huamjur Gumpila, Kendi Tungwi, Dagni Sarujerushi Ude. Talu, Nundi Tir Nidi Chinkabe, Munamchi, Fuliang Jantungwatung, Chindu Ye, Karuzuabjid, Nintra Mutung of Dendum Lakzam, Taker Yakurta Yung, where Yanku Ude. Sian Jen Quarjungne, Rangjej, Taluzachin Cheki Tung, Yarsak Chats and Hija, Naum Quarjunga Jiki in Batung. Sani Tim, Dampin Tokung Tung, Dangu Tokung Zuanabi Zokul Ganglechati. Lordi Rigni Tung, woman Rigni Kevjak, among soul of Jotun of Sorship in Jimton Malaktoni. Ringi Wantung de Ringi Jepich, Justin Kachin Sitan Jerusalem Yude. Herbei Chenting and Atuni, Chowju Guangji Samni Wartung. Changdu her Chomjuni, Pinyo Chomjung Yang Piwade. Natang Sungji, Chungchir Religion, Rigni Jimtel to the Chunghui Pishung Sojin Rigni Tarpiltoni. Huanjur Tung Chetu Kumpetung, Mamanche, Pilanso, with a Shamdag Tibilak Bashevjin Yude.
3: The Kale Konepenitzla. Harje tung nebjiwara roli piwana, tung joyangi sa con tenjur gompela, gendel toatang. Telmung shinjilla, gendel toramitumbi, tap

0: 지 안농사 다 통장 속아 야 소희야
1: 아마 아마
0: 안농사
2: 안농사
1: 아파
2: 안농사 대랑나 아니냐 송르지로 지지 흐타모 염비 구가바 자카르만 챘라 워준바 소케르 챘 담모 조고요 니 파마니지 제라 끼동 역시리 장차 강점시 그드니 니 야이 니니 좀 워모농사 춘독주들 동도 요비 샤리다 역진 크냐 강와테던 아고차 세랑 정원 자와테카 치수등 로장키 펜선속 바클란 제야제니 준바 쳇쳇테 중국 워모 조도냐 뜻 담모 송야
1: 아팔라가 담모 조도 임치게

0: 야 나가 된친 파마니 기과트라 더건 로아셔
1: 다치롱 니물송 지지 자주 조용 좀비고 용라여
0: 야 나서
1: 지금 지금 시저더와예 아다가무는 사오번데
0: 송산근도송마모비서주변에서대로멀여고아농사아지농사오주바자아저근성대친으로최근금대모이나아대모야아지농사깡다송아예아농시기동아잔찬동생여아지농사아지농사아농사
2: 농사
0: 계기 괜찮아서 모망치게
3: 모망치게
0: 아침 좀 받기 초진 알아 놀때 맞기가

안녕 또래 나 홍보 다친이죠 그나마저저 알함보 안다 송나만 그창이 야냐나다 피나마요 가터 치치야 그 홍보를 참아서 그러고는

0: 사 안동 사 공부하는데 더 재미 많구나 통
1: 아마 문 문을 샤와 강나트기 정전진 파마니라 칸지 못해
0: 뒤쪽에 년조 선본데 다 뒤로네 조차래 다 중생구나 文末生看你用这哟
1: 아마 电站马送 什么 什么人你妈的啦 我让先把当年路送阿帕
2: 文末文末

0: 제기 전신 파마니기 카마롱나 겐괴니 지셈나 농트용제레
1: 만 만 자로제테 파일러 방게경 오모르나 참타 칼란로
2: 뭐 초지 파마 겐고니라 허산난 딱인다 힌진통다 망이 세지능라 미심바타위 차도 아주 백커

0: 콜라키 카요불라 샹츠다나
1: 쿄 아자지 따츠다시시오레 콜라 누바타나 뉴바탄다 뇨보시 뇨보시 뇨보야 칠라스란조
2: 세키 카프마치 테오나라 노토 닝가요
1: 테오나라 노토 닝게요
0: 야라롱 야라롱 코치 차임 던다시 되지 말이
1: 크지즈

0: 直接地带去路拉基清流塔按住直接用去库尔格基及浪街牌去从天人行的大气营是是不是各道他丢呢江森南边基地出国去人归啊出生去南部西的比塔那里去外头南去超过走啊丢感也连不塔马尔比不接听记了出吧用这做的塔是不是这里通明啊立住穷时 Kongki, mingar ji korgyu ki mikse ka la dena, ngansu ngunchu ta ngunpa mikse ta tinkudu ji shibshi. Nidong chongsum nora, zemling ki tiogam chugu dun che ju na rangge ki dun song na ya, renggu jen ki chugu ji ga mebshi. Lotir, Qingdao chugu, renggu jen ki chugu zubzun namcha biu zugu ta jibata. Gubtir, Qingdao chugu, jikub zubzun qimuwa xuanbe gen kuruwe zhang liangang ki, lota qubyo gongne, lega ti zogin kuruwe. Zhang liangang ki, gubtir, renggu jen ki chugu zubzun ki lega tanglin qigo, nganzu zogbe mi cangme, renggu jen ki chugu tongyongme. Rengyi ki jizhu xi sartu biwaam, yangna, jizhu xi sartu cheji, taogzhu qigu xi jubshi. Qigye ki lakze gyrdim chebe ne zuwa, zhang liangang ki cokbe ne chine, jingyang meba ne gozu di, nga jisu lakze biri cungdu ting sumdong lakzam cokutang, cuta ting gyacha lakzam chebe gu. Tar, renggu jen ki chuge diwe lakze xi ne gaudu chungshi. Lomang bui ri, zhang lian gang ki zobe ni chi ni gui ma jie bar, ring lu chu ge, zhong gui to se sa bu du ni. Nga ji su, ko lu shi bu, ngun tun ki ring gui jin ki tu gam chu gu ta, ge nang ki yong zo rang ge ni tun ki jie bu ta. Yong su ring gui jin yin bi, tu gam chu gu tong jie jun yu bu shi. Xian yang zhang lian gang ki to tu zobe ni chi ni, ko lu shi bu, ngun tun ki ring lu tun ki to dam cun zi ma la so, lang zi ka ju lang zam. Rang di shimju sarbi qi ni, zhungkui chukye, chokyu zhenbo la, ma bi tan jie xie kodion qe yubshi.
1: Diga li gu nian bebe ni cu, zhungyang pengrim ni yang tabai si yung qe de dawa zubba da laglin darwe, lop zhung lop su lege qe dun zinze da, zhungyang zhigui xiong le tingki ni xie kong, guangxi zhungzhi rang yong chung nan ying chung ge da, gansu xing jin jiu quan chung ge de ki zhungkui sarba, zhejiang xing jin hang zhou chung ge de ki xiao shan qu jie ki si yung qe de dawa la nong zui chung we ne dun sum yong zha to de yip dan yu. Si yung qe de dawa la nong zui chung we ne dun sum bu ti da ni, guangxi zhungzhi rang yong chung nan ying chung ge de ki xiong gong ke le ki reng zhe meng yu pe ju qe de nu si yong bu dong hor da zun pa de qe ba da, gansu xing jin jiu quan chung ge de ki chungkui sarba e, tui yung hajang rinwe mikse ge bingi mengu yolin che de zizhung le zhe zhun ba. Zhejiang xing jin hang zhou chong ge de xiao shan qu ji mengu du zhi ki dikbu ni pe ju che de zhi gen a san e si xiong ki ngun mui pu lun san lun da pu lun zang si ma jie bai ni zui wo qi din zun mu che ba jie zhi. Kong se ki ne dun chu ka ji ki che ben a cheng xi ru zi zi de nu si yung bu zun mu pe ba che ba da nu si ki ne zui ngu ma bai gung che ba da yang ka ji ki Kezi ni da sar ni ki tabju tu ni la ngun zin ting sab chung me be tu yung hajang rinwe miksen ki bun te yudab ki pariki sawe lakjar zi de mangwe gogor dang ne penu me la le chu ma we namrang su je be dang ruyang ki tabju miksen ke jin tun gyu che gyuro shukin tip yu. Ka ji ki sanay se shung ki pulun nyen ga ngun go da si we genji ang tangpo tun gyu nu de ma je ba da sanay se shung ki ngun me pulun sanun che gyu kakdom che be 중앙기 각야 낭미도 당화마세 단도 멍유 도지 디부 치딘 치바라 꾸디 동외태 준수 치바소시 대도네 산에다 쳔바카지키 양답에 시중 체제 따와 주거다 라글린 따르바라 뮤진 세부 메바다 시중 체제 따와라 논주 첩진 쇼르바 레바라 춘유 민가르 양답에 시중 체제 따와 주거다 라글린 따르베 롭중 롭소 가제 퇴점수 리뷰 서규카다 디젠카 쳔바카지기 롭종다 십두르 띵습다 시진핑기 등주 공바 롭종다 라다르 띵습 치바 등시 슌달라 균제 메바라 슝룬 갸바제 체데 양타베 세용 체데 따와 누구다 라글린 따르베 삼류 장도다 차주기 장도 치르 동그 겐딩 아르베 년도 동바다 레든 비슈 치르 동와 라바도 꾸십 꾸시다 지시르 뜨구 소기 난덴베 내든라 십두르 야부 체데 세용 체데 따베 토네 중즈 츠바다 직시 군주 치바 탁데리 주지 띵섭 치바 제기 토네 네드 탁주 딘디 치구 림가 구지 레치바다 라바도 구지 쪼보로 롭수 치듄키 지듄기 치 땅 주바다 망라 팬디 준바 체리다 튠베 탑주 그바 문진 응급 제기 지랑자 튠규 야부치바 삼뢰토네 양탑에 시중 제대 따와 주버다 차주토네 양탑에 시중 제대기 따와 락린 따르바 체벤 체니리 기삼로 케세치바 응도 딘수 균형치바 레든 탐제 등을 식내 체규바 춘이 따라 레든 주버제 체규 림가 구디 레지베 침송지 코르다 덴덴딕딕이 레든 주버다 차샤 뒤규로 구디 동화다 전조기 노세 용법 제림다 직수 시르송 배주 체발에 테레 준수 체 미롱와 레저 개진 조준 체배급 로제 추진 균형다 망심 레저 준바 년가 접진 응고다 세와라 멋디 댄송다 人工安 주바제 체규 견지다디 지수 치료 동화다 세종 체제 따바라 논주 유해바다 죽제 접진 수배직 묘도 십시다 탁준 년부치바 심가 구지 레지비 락린다 미마 로규 제기 십제 택토비 중재 뒤줄이야 구디 동구
2: 나모 최진기 양당디네종 뒤라 피규르긴 도적디네트 다들 굉장히 센심 보더니 그냥 루디네 공부에게 드는 게 생겨리 냠자리 제시
0: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어제 토진 뷰제시 키 도축비 친주게니 어르타 이젠 총리부 평수 파르쿠 지삼조규 뮤튼첸마세 도축비 숨주니 가다르기 기사로 토제지니 홀무 소가고르키 즈시탁주처규 처지유 지소세체부시 어제 뷰제시 키 어르타 이젠 총리부 내급 저진차주 비삼조규타 락제정진기 최무 무튜제규타 뒤소 홀무 소가토 조신 양명아 샤르규 치초 지주부시 어르초키 미능망부시키 어르타 이젠키 다오주베치 숨주니 도제처규 처지유바 여주제부시 원간 민예팔 어르타 이젠 총리부타 提醒 민예 어르타 이젠키 최문키 둠지초 파키스탄타 카타르니게 무시 세세 체미부시 다오주베 친주게 니게 아잠라 이젠키 뷰지시키 이젠티니 공소처규 원텐키웨 락제정신키 최문나 숭미 디금세니 니튜튠베 제보튠긴타 提醒 지구차기 공토매베시 지주부시 에르초키 뉴츠시킨기닌티라 사콜티라 수즈르토 어르타 이젠키 락제정신키 최무 랑소처규 처지 피미 장소류유 지주부시 이스레키 교수마키 다오초베 친주게니 세자비니 이스레마키 지켜척주변키 리브는 로규키 디자쿠스르웨나 무튜 막튠차주비웨 칠시를 무수초견제유 지주부시 이자토 참지치신비 이젠키 친지부자 아리기치 다오초베 친주게니 홀모 소가키 짐줄라 토담타 교용리 러도쇼교니 이젠키 겐지시 게크팜 양나 챔버첸 컹중키 겐지티 코르고테미 지주부시 아르기치 이젠타 어지 삼시지투나 특쇼상미 망삼조규마타 락발토 리브눈토 망삼차주 비삼조규 추유부시 디니 어르스중키 겐지시 이스레기니발토 리브눈라 집구치삼조규마세 전송 제비 리브눈 긴아코니 모봉 칠텐 치구 시주유부시
1: 디글레 군에 비베 니츠 원내주례 예용 투미 소진기 주시 다와 주베츠 니슈게 닌 체 니슈 신인 겹에 사용 차부츠 미책동 십경 업주 탐바 기남도 쇼르바다 매균 포베 미자 숨동 야다 업주 파라 만도 침바 디밤 야나 도르균 포베 소그 뒹게 뒹주 튠시 신유 민가라 김장 치 뒹을 하점라 로겨 토바다 사자 툼지 친이제 심바 민가라 원내주라르 조르베 계지 로겨 뚜브쇼다 튕구 나노라 로규민나 니동 투게 니슈 접시다 최접 지겐 키 갸다 숨주 수업디 로규 랑고로 십주 십구제다 대신 직제다 멘제 돈 계주 접시다 정중시 소 최유지 주바리 제유 로규 레드 무투 비미 임바다 뉴즈 포베 김장 구지 체유도 내부 체바다 개생 의소 기구 카드 최신 유바리 직접 레공기 내주 비겐 키 다와 특별체 니슈 제인 뉴즈 첩진 포베 라고 일랑아대로 첨리치배급 디구다 망투로 교로 초바 대신 계지다 개난기 로규 민나다 당랑바제기 무투 레든 비뮤인바 통유 직접 레공기 내주 교배 치게 라얀네라 라이타 마르키 투주 까마르리다 까지르리신 대바다 듄네 송인레 타르베 민나 최급기 레든 응아르베 자차도 조신유 rogyub rugaki nyushu yugu tuzu

0: 계지 점이야. 주는 제대 시루트 순보르네베 미티베 마와 교토바 체규제와 체신유 제주도. 산에디게 민예 레겐 개체슈식니 시쟁의제 곱세제 규직주 체규태시. 라고 이랑아디이 각돔 토담라 따르체바다지 막조지 돕슈 그지 체대 로급 자주 딜랑아 빼바다 체돔 랑고로 샤동토베 개는 체신유. 원인줄라르 자두 중국의 중접 침묵한기 대접당대 산에디게 투주 다와초베치 니슈 예닌기 추주 중업바라 동지 락점 개발하신나 원인줄라다 체니슈 신인 개배 사용차부 추 중국 지망계 기남도 쇼르바다 중국 지망 직지 투체바 민의현다남 수인바탄도 십제 침유 인시주유
1: 공세 선교년 주 쇼게 人兄弟라탄 다오 주인이 리생기 군나게 바살라무라시
2: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ebur chukiji.
2: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dupe chijui, muchi shunse lembar chi.
2: Mi chiki zhuyangshi, gyangzhu checho.
3: Nyamzho rinu zhuwani, ngenji dende, yangcen shiki.
2: Suchu kang shiki, yuki minan, yongwa chi.
3: 미리카기

0: 터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생일링기 공함사 샴리아 점링기 티리 카상 시벨리 전슈위 틴딘리 제 낭던조니
6: 계시 지급 관계 중리리 창키 방글레 중리 탈리케 탄 초면나와 거타
5: 赵立基也 看不起密码党给主席崔刚孔梅主席洪森塔建宗党委国的。丁学祥给各国别中国塔、伊西亚塔、尤罗给、文曼敦措给国组织国的学国塔、措属七届起七十名的开前塔建宗党委国了。

0: 시나리 양 게이나리 때티스 사체전 당 만들어 가지고 신도와
1: 안나
0: 대칭 조 삼유
1: 안나
0: 다 지마 거스크 그러나
1: 제 구글 저기 구글 저기 구글 저기 다 한대 차리는 아주 딤드위기나 지 야메나 다 멍시기 리퀴다 멍시 조정 같이 전에 사잖아 이제 야로야 두고
0: 남주 통영 두고
1: 유자 지나 아무도 내 남주 슈제 너를 휴스 되실라 너를 레데리 안에 레스 레스 This is Andrew Lingye. Some delay to Lingye sort of thing. Lingye is in a good issue. Beggy, Kumuta, Kumulator, Sidian Dodge like gang, and also Yungo Negi, Jesu Chebegi, Lunging is in the Lingye sort of person by he, Rawa in the Lingye sort of Nigi, Kongi, Jolin Tidan, Doja River, and the Punjongi, and Chonkir Kayina, she, Tana, and the Purchase of Wiki, all the Saja Kalachumaki, Dundo Tida,
0: Lingye
1: Sugi.
0: 피지그 넘버들
1: 주상 피지그 넘버들이는 몇돈 레슨지 중요시에 제라 안 타바도 있는 당은조 단대자 권의 주문은 심표의 시외진도 당내로 등주 태양아
0: 아
1: 등도다 더 뜸배신 배 있는 안조
0: 당종이
1: 자도 좀 맹아르바 주상 그거 상부 딘데지라 개바 상부 딘데지고 와라 안조 망초수 있는 애 소아디 뭐서 약부 유바 기부 유바 딘데지 인도 선바다 대다 창문에 안조 당나 계급지 거딘 거딘 르바 주상 안

0: 매발 십진 차와르 죄톤나삼 탱크투스 교망부 로메투기 초원이 치랑와치주탕 나와 깊슈리지 딱도 첸수 치튼양 로메투스 타스 뒤타드부 갸투기 초탕 철시나초 로미기 구시소리 링투 계유베미나 철슈 뮤비 야르카시기 죽죽슈 닐롭친 로지기 뒤즈이야 공내 싹베 까다시 뇽미토베 대송기 롱도 대송 노르미비 롭투 탕부텔 난초르 체레기 롭체 망부시 구리 제도 림히 겐라남기 체세라주탕 비규소 디주자메발 좀지타 저유비 시제 망부 카세신 코데르 이기 탕와 제뉴베샤다 롭체 체신부처외 초메기 뒤다와 녜로베 응미 랑키 콤시타르 샘딩네 미로지 다듀지 링발 텐조탕 양도 예고비 추셈 땡부시 갸샤비 대신 갤라주 락삼기 참조류 점리 작점소비 롭지 비디 망타지 응어시지 대다더 유튜브 닝네 예원이 탄다삼나 니 퇴삼기 기공 양보를 채워탕 진제장 급대두 니신의 정의 쿨유직도 년대가 초심부 소식 미소두부 출기 양아의 캐리안기 나와태양 롱초기 마르미신 칼레 작송 대외 롬니에키 람도치유 딱훈 제신비 나와 기부시기야 퇴퇴도기 로사르바세바탄 듄디 로림니비 롭투 니바테고수 알라촌나 테니 롬니에키 튜즈 사리안식탄 키지유 대두 제발가슈니 나람포유니 롭차용웨 람파르투 카바르기 기티낭니 타완키 뷰메 존보보시키 나르순 신비 랑키 부중라 담베 계제 딘지시 클라뇨 기초 니큐 로차르 쇼스 중니 로숑 야부키 시스르와니 교탕 미신키 육제 까마 토메 도르주 테마이바 마오바 르니가 세르비 토 쵸베 코급 톰나사 티웨 쵸기 르부티 토르 가신 조신 규티 티즈 다와자 마이바 치 튜닝 데비 차와시 송 루프톤나사 케데디달 총체 쵸기 미제 닝부시바 케기 동이 겹대두 내루디 알라 심슈 미멘바데뇨 게지티 탄다야 박자기 잉네 람람투 응윈팅시 리구기 종다 차부시 차부달 탄다 기겐 피부시도 교외인 알라 듄교기 보바 삼미체발 제킨투 균투 빌로차교르가외 미수라양 냠뇽딘지시 유시티 베티브 근롱기 낭투 랑키 네급단 참배 게지 칙지캄 정이 준비초소 구투근기 내루리유나 박자 띵 서무샤디 튜 징부나 제미토 티웨 마옹베 남시 규랑 무유기 초이 최투 이체바탕 로밤기 민베 통투 롱어달 듄규기 카조 마녜발 캘치 나리앙 기제탕 니루 티남 하르키 이라첸디 제외 담베 남키 카조 레드윈시 티두 규기 벨로기 진탄르 코사브시 게와 코르마차 윤통한츠 점리댕기 디스비 기우 탐바남기 미지 독죄탕 남탈 코나츠 남주리 총비 진제기 송좀 제구튜야 테라시 튜테잠니 녜룹체미튜 룹제비츠 강토칭디 人이 체가세 비티탈레 로티주니 튜즈 망부기 탄동 사빈부탄사니말 룹제치로수 개외신이딘디 표기 수윤식년레 박자조규태야 조나식도 교류유비 무튜 롬니 람비토 듄도 쵸베 봅셈 코나리 데송키 차와 컹롱르 신차 테사민도 겁지 타니기 루치워드 쵸베 정니니 진제 규메지도 나야 이주 신니니베 통니 사바제제 탕 대다리 토베 로예기 제베 닌 카셰르 쵸도메베 가난기 데디 직된티르 비티 코나 데웨 세쵸 바치 제도 냠충 대신토 점린딩키 교우 퓨도 중와 망부 딘딘 쇼쿠르주니 미지세비 남탈 닝제무틸 샘기 딩네 이면쇼 니타팔 정니치 가세 차와지 초위체리 딘네 퓨메티 락제볼루세규티기 급티두 니스티즈르 록조초다 냠토 락제볼루세규니 니 가초 신식이 베티브티 락제볼루세 닌달 딘지치네 뒤주총나 진제 기블랑 롭초시키 티듀 러비 기지티 타다양 지터민두 딘지 Parubole nabar ye goyin nyambe jinsim ye dabur shundi. Bolu tangtu yergyu mergyu chebe londa titani, shunyu yenja kona yinbi. Nge gyuntu bolu zewe tuzu layang hudakke jere chigiyu. Tuzu te yingli chizo ki parzi xin xila riktu. Tande char, ngarang yulung kangdu songna yang, bitib dasa kogu simba xik tang. Bolu zese jung gibu xik dogo yu teni. Rangki rangla dunbi zowei madin chakin tu zixin yu. Tuigi pengrim tubu londie duxin, lu tunbi chobu kashi yang leki ngi yiyun tu zong. Namsha yun tu kunzui lamdun tang gui mei wu, ngi mutu lomirgi lambu tu, komdab dinbu zhu yu nindub yi. Kunzu zhirini ngi mitzi nang ki gigin mikse wazir yin chu. Chenze tu, Ninup jikla ngay lhasi gichu jamtu chi ni seda mebi chumui yukcho la jir jiti. Ning nyewe chobu jiri gachin simne chenxin, rangki rangla nyinga ki chinya gurnyong. Mi xeba thongmar jikdin diri yong tu ni kertyan yinla, tamar jikdin ditang ka kikab yang kertyan yinye. Tewe che tam jikdin ditang kheja budu yi kertyan ni jinche yidu wongdi. Desimbe miyu di yidu ki rimu nam, kertyang ki zhushu rimbu ti parna na cha lam lam tu se yu. Gati du kyo yi rimu minja wa re tong tu, chen la we de tuan re simla kor si. Ta na mizi di ri jebar ga we mi shenga ya chen si. Nam si, nga ra ya jik din di ne ka che di jikbu kertyang ki zho lam ti ri zhu tu. Lop jing ga bi chobu su xie re chen ni. Tana, pardu changne nalam tu changyongwe yiyawe zha yu ce yang, kunzu genga tu lui cimbu gongye. Cidir, kuyu kiezu jie mi rungle, jie mi tu wasi kyanshi. Kedi, kiezu me songne, nge lamzho ki dubasi nge, nge milam ki kengmi dim nge. Lurim sumbani lopchen jimbe yuhusik le cunne, jie nega chewe tu zuji. Rangki gajo tang, maungbe mitzi lembu kajo kangtu di guimi tidu ni jung sebu dogu tsu. Rangki dambe lempu ningne yi chekin si yina, tidu ni lamya dogdi maungbe mitzi lembu to shugyu dakun cha gu. Tidu ni rangu rangki chudi tsukdu dienli ngang simyu ki yingrin ti cho su nyeku tsu gu. Tidu ni ngu si lomne jesom ki juji yang samne ngang Rengi ki gajo tang song zhe ki no sam simu tang di. Bilo ki kajo ti cho su zhe tum na. Ta su lop xin cho we lo tang bu tang ni bie tu su. Tu sam yi bie gyu la yang zhe bu sang bu top tu. Tien ma do bilo yi bie zhe pu rang ki sam nor yu en zam yang dong ma tu bar. Mi cho ki zhe tu reng xin ngang cang zho gen ki ki yam si kam. Shok bu debu shok bu ga bu sa gen si tu gyur ba li. Nguan chun kebe sunki duzi tongbe zeta nguan minu. Lopchen ki ge wo le tuyndi, jizo xebe yazu chenpute jingsu liptu yang. Yawo ye de yun yi de ki nubie pongde simu yi di yi tenbe jikden tir zhu mitu. Nguan gyur zamminbe gokyur ki xeje tokbar jebo ki lo simu dogu. Lo te tasu pakla xa we mi nang sim ki rimu mangbu chalam lam tu tongwa dar doktu. Lo dokpa ti zhigla yang, yang tang mi keng rung yu jing. Yang tang bi lo ti, ngui bu ni lu ter du dokpa ramde qi zu ni. Lo rim sun bi gup, pyo ki sui gyun ce mi zhung ki lo ri nam xa ki nga la xa bi pak jia ding sip xik shi. Teng dung, nian nga ni mi nang sim tang tam du zhe wei deng ni jin xik du ngui sun wa tang. Nian nga ni tong du li zu rang ki nyung wei cho la xian ba. Nian nga ni yu jin lo la xue qe wa. Nyi nga ni ngui bu zeba dokche ki rikwa xin xik du tong qir. Te tang pyo ki sui gyun ce me xiong ki lo ri nam xa nyi ki pa le zhawa rik xi cha du nyan bi nye xie yi gui di. Lo rim sun bi lop tu nyi bi tu ni rik zin ten nyi tang zhe we bi tip kang ma la ni. Ten nyi pa le zhe we sir sam su yur rik bi dar si ju kang dup qi. Gap te du yi ya cen tang tog lu chin ki nye nyi nga ki nang ki rin bu di. Lui guo le pak jia zhou bei ku ge nie bi. Nian nga ni yi wu mang bu zhou bei wei su, yang nian mu ram de lian tu qie zhu zang min bai. Me ri bei bak bei ji wei nang sim ni zang ma er qie zhu qin ni, la su kong du de qie ji yin ba xie chung. Ni nam yang ti du ge ren yi le ge chen qie xu wei. BTB 家长堂领土三六大坡洋洋级别各种成果总比他们车轨不能几点去全年呢总不能各个地印啊车界图应不样定制性几家因为俺最落人级别落土一年不得落不知前面其他面落土体撒过日日呢我们大瓦日日因错念了样提醉呢俺心你看起给国内同为他是基础性参面度有行动
1: 体位各地都给基础的不乐差多多性别一生期出目三面积的我们你们是这体最强农村给起来为极小心经人给经人图叠着心图文章按最土木给总体忙不随的这个那我念头越越找为我懂日日居心忙不被七十忙不平均人民给写日期各地都强迫不看五组给同安的平均给三面积十四日这同的两百银了 强迫不看五组给同为巨人的路线逻辑改革难弥补局的二十四岁人人气为数接通的三百亿俺做第二组么的两万人节目是印度俺做梅兰德比普克萨姆斯为一种人气路程独特美白例如改革三大年万的体位两万六百位来给咋切血的因为铁蛋儿梅罗西部地松去江荣图龙的
0: 七千起年末洋洋同的样，有些先年堂抽不出成起东西起面了。今年样，抽出的比原先比样土充当明度。体位上起每次能提起起干起位，米罗西部提成起，忙被退缩。人年年起第一点被米西都有土被定出打了月经，人当点被米子四位冷不天的修土被一切点不样打了月昂。
1: 各种切穷，俺六千给错啊！各种切穷，俺米罗西东朝领的。节目多半呢，六千罗西错一呢，准备日暮退图，感觉太热烈呢，生物素给过团样。俺那南面人人给普桑，人来将被罗马西一能样被，先恰咱们西塘。昔日松子公被别的别种土，擦手松昂，一种土都对别，日顿天狼被洛阳西都样，俺说难。
0: 丁土，你说难。三南错，空土连接了年终学问的，不拒暂别落总，按六千给错写不提现，提前给总之改起来先，学咱们大些个，很简单，俺做了真三把托起。

0: ngozu pyo sugyun ki gyuze rinne jik yinzaa nangyi ngokshe daan zhe yang na kutu
1: gyuze ki
0: rila shimchoo shinye guanba daa ane shimchoo shinye yor dele maanchi dipdwa shugo tyo
1: shimchoo
0: shinye ngozu laklingang laklingang
1: li na guanba lesu
0: Shari Gama Bata Nis
1: Les Ani zamchoo di dhubi nai dhaji saji khaba khaba tudu na yun na?
0: Dhani lo, dhani nido zenga lo li na nga zo Gana ki Shinghai gyuze lo li na Di to lo yun na gansi dhani Liu Yun Tien singe jo re Di kongi an dang nam re la Tien tangu dang nam re la Ola
1: Ola kiranga ji kongi dang?
0: Kongi dang nam re
1: Les Dido ji, an jini kiranga ji yungo ri piyo ro mga?
0: Dido yung nga ra legung ki 레가다 남자기 대신 줄로 매기 그 따다 튼 제로여자 안 레가 와서 튼도가 근데는 되게 바스통에 류윤 탱기라기 말수 콘 바스탄난 베기
1: 년도로
0: 년 되게 나서 고나서
1: 그러나 년도 세도는 그러나 잠주지 게나리아 다지 간진 케브 드리지게 야 드도는 듣네라 심나리아 용도 근데라 좀 염내지 그러나 게 고르 유베 다지 딜리아 지단지는 간도 양경이 뭐 듄스도는 간도 베베야 지금 좀 중심 거시지야 당세 유드다 당세 갑조가 그 지단라 뷰리 멤베 미리신다 차디거라 그래서 미리 컨트롤이야 바자 근데라도 컨트롤이야 렌지 근데라 치기도 없어
0: 다 컨트롤에는 다 어 다 다리 예 어 다디 베베 제라르다 스니 컨트롤 같이 했어 올다 어 그냥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 이런 그런 데 있어 없는 데 없는 신 다른 러시아요 예 예 대해서 먼저 베베 제라르스 근데 리스는 컨트롤이야 항상 말씀 좀 제대로 미리 신다라 다 수수기 교제태기 링내기 시세 토로이나
1: 슝다
0: 슝다 슝 토로이나 군주 당 토메기 그 직시스도 되는데 미리 신다로 하나 요 말이 요녀를 가서 담배 장교 도라미 파솔라실에 가서 지기는 요걸 봐 가서 중국 문에 신나 개나 쿨이나 야 뒤로 왔다 가서 게이트는 신나 공상주의 유산제
1: 어 그래
0: 어 개나이 얘기 다 그래서 배배는 야 yang yebu dinsa
1: kanzuli ya duyu ba
0: duyu ya sun dushte duyu ya shu duyu ya yuwa bata deyawar ba kanzuli na oota pyuri la yunru duwa tangbu ina hana le sung duwa nyebu dey kharu ya sabay jala ina khonsu pigi ma shine du chab duyun chaya nja guanbu guanbu rishya la na kanzuli na namgyu Sichuan Xingqian da Yunnan Xingqian pyuri yuwa za
1: kanzuli
0: lesa lesa tungru ba Zhongwen Xingqian ina re Gansu 표기 진행했다. 표다 좋아 연결이 교재기.
1: 너 이제 디디자인 연결로.
0: 연결이. 세상 보세요. 어, 다 디안 첩사

0: ਖੋਪਤਾ ਦੇਨ ਯਾਂ ਜੀ ਤਿੰਗ ਸਭ ਸ਼ਿਵੂ ਜੀ ਛੇ ਮੰਡੋ ਸਮਸਾਂ ਜੀ ਲੰਸਾਂ ਸੋਨਾ ਦੀ ਉਦਵਾਲ
1: ਉਹ ਤਾਂ ਕਿਰਾਂ ਸੁਣ ਜੋ ਨਿਆਂ ਤੇ ਦੀ ਨ ਕੁਨ ਨਾਂ ਤੇ ਜੋ ਦੀ ਰੇ ਨਾਂ ਸੋ ਪਾਕਵੇ ਦੇਨ ਸੀ ਸੀ ਪਾਕਵੇ ਦੇਨ ਸੀ ਨੇ ਨਾਂ ਤੇ ਸੁਣ ਸੀ ਯਾਮ ਦੀ ਰੇ ਦੀ ਤੇ ਲੈ ਨਾ ਉਹ ਤਾਂ ਦੀ ਕੰਜੇ ਨਾ ਯਾਮ ਨਾ ਦੀ ਨਾਂ ਤੇ ਕਰੇ ਨਾ ਸੁਣ ਰੇ ਸੋਸੇ ਸਿੰਜੂ ਸੀ ਤੇ ਤਾਂ ਸਿੰਜੂ ਬੁਰੂ ਕੀ ਨਾਂ ਸੋ ਦਾ ਤਾਂ ਦਾਂ ਸੁਣ ਸੀ ਨਾਂ ਰੇ ਸਮਝ ਤੇ ਨਾਂ ਰੋਸ਼ਾ ਵੇ ਅਨੇ ਦੀ ਨਾਂ ਦੀ ਰੇ ਨਾਂ ਸੋ ਪਾਕਵੇ ਦੇਨ ਸੀ ਸੀ ਸੰਬਾ 야게토네시는 스승디 수도 그래서 내가 토레 디테일이야 신주도 신주도 가서 표현되는 게 나한테는 되게 신주 가슴으로
0: 도네스
1: 아니 디 바꿔야 되는 수도 차는 신은 건서 쇼싱 쇼싱스 디게 규림 먼저 규림 더 더부 디스도 그래서 야게토네시 고지메다 고지메다 수도 먼저 동네
0: 네
1: 타레야기
0: 타레야기
1: 규림 스노스 두네네 타려 그림시 영화체도라 바구에 대시사디 디나로 이제 그림시 튀어서 아니 그림지를 르르야 통보체무시 체샤리 두스 시즈마 응어레 심주 로메 시에 담주디에 체무 숨유도 숨주 응기다 들어라 등기 예신교 영이 예부 듄시 듄시 도가 아니 단어 기라 기랑 송난 교기 디 냥대서 삼주 뒤에 바구에 대시 시사시 도가 안선도 지율 대응하사지 대응하기는 네 등기 개인 돈의 유공 스티셔 이거 대응하스 봐 어디에 나다 좋아요 이거 이다 좋아요 무슨 줄
0: 레스 오늘 지금 다지 랍드네 로아 그냥 지금 무슨 함을 쳐버리야 잘했나 피로 다 리슈드 함을 쳐버야 잡으러 와
1: 그래
0: 비차잖아 이데 메도 좀 그런 게 랍드야 잔디부터 그런 게 당연히 나지 왜 시제 주단도 팅럽디 차저 여러와 팅럽디
1: 주메게
0: 주여지 호드가 함을 쳐버리야 주드네 수준 시버지 레데여서 대니 바라리아 차례 나비주는 따지기 비차는 당종 있는데 그런 뭐지 자난 교대 칠레기 당종 레들레 하미야 투준질이야 당디스드네 수준이야 바 로그니 소라지 대니 바라리아 겨와라시 투두들
1: 아니 제가 그런 소야 다르시라 응어라 변조남 소고는 레디 잠바 음균 함 소고는 게시 만세 수균기 갑자기 무슨 소리도 와 아니 응어라 신주로면 염면 변조남 녹체면으로 장교 수균의 요리들의 만세야 팅럽기 라제 팅럽기 당동 라제다 팅럽기 갑조스로 지도 와. 안 띵이 체레이나 두스카도 되잖아요. 어디 군이 별 로베
0: 소도 군이 베데
1: 타치나 걸로
0: 지난 걸로.
1: 정원 군에 신은 팅럽기 먼저 조정 창신스도 아니
0: 정종
1: 사성사도 있고도 와. 먼저 스코도 교제 카레이네레 계속 인님부디 다라제 인님부도 샤 아니 군에 최선 더 찍은 벨로요스로 차베스로 채우도
0: 와.
1: 아니 어레섬 조에는 님불의 인지미지 송고도 인연 인변나로 거기 인류에서는 거기 루주디에 렌제제 아니 팅레빌라 락제 댄제제 아니 사도스노시 아니 먼저 인배 좋아해 몰라베 관계 사도스노시 그래서는 아니 먼저 인부 계획들로 송급 이내를
0: 만냐면
1: 송급 만냐면 저스팅 사제 네 만냐면 공부해야지 랑가스로 세우도 봐 세상을 다 다르게 배정남 처음에는 주변에 세제 아니 뭐지 제가 거짓에 이내래 뭔가 섬저스키 오 인지민지 함을 규제를 이내래 코스스 계주 시라 된도 와 어디 계주 뒤에 있는 거래 자
0: 그렇지
1: 너를 경련 제제 뒤에 너를 칠레기
0: 라젤
1: 따다스 다 라제 키 제제 아니 거기 수경이 저라 되게 인류 다 루주 되게 레 아니
0: 스스기
1: 레 어서 너 스스기 제단스로 염는 거 스스기 조단스로 시제 아니 삼주 사바 염는 팅레고 라제 댄세제 인베 좋아해 말라 세제 사도세라 언제 섬다 렉치다인 데스 이제 요새 카레네 가서 지나 카레네 곧 균도 침배 랑가가 좋아라 봐 그래서 균도 기네네 뭐 좋아디 양은 거기 조조기 개주다 조조기 르주스로 되게 렌 담생스로 세나 언니 전에 교재들의 마냥 공부다 아니 염 타나야 답에 채무 계약이 그거 없음으로
0: 시작하면
1: 인제스로 시작했어요.
0: 레스 둘러미
1: 야채 야 야채 쳤지만
0: 레스 참 소바야 페이지 로니 스토르
1: 제네 제네
0: 디나로리아 타디지 키랑고 숨부는 신지제 다지 닝베 좋아 만냐베 멍시 토리아 사브도 샤쇼기 잠주 여러베
1: 잠주 니숨스 여
0: 레스
1: 또디 달력이 눈조초 로기 간조 로사 체브지기 디시
0: 아니요 다시 배워 봐
1: 다시 배워 봐서디 디나로기 시에 타무 타무데 있는 예전 전교 데려라 저스 단계스
0: 아니 구조를 해야
1: 돼 구조를 해야 되려라
0: 어 네시
1: 구조기 잡줄을 해야 남에게 심는다 첫단 좀 해봐 남면은 로기 잡줄기 조단다 줄로서 되게 다 송제 체제 예 시에나로의 책나로의 증고시라 로요 증고다 아니 남면 조단스로 남면 인스로시 디세제

0: 딱딱 코이는 셰 파보다 아니 샤브다 두스 임도 송제시 좀 아니 딱딱 로사게디 섬난스로 겨울에도 로사 트러시베 쇼보다 가초기 언제
1: 레스
0: 언제기 섬난 교니도
1: 용
0: 오셰지
1: 제그 남부 유에블리아
0: 언제스
1: 다시베 되게 두니에 트렌도로 봐
0: 오케나스가 다 그러셔라 언제스 로스니기도 와 도시다게서 치유라
1: 도시다게 레스
0: 세디는 인제네공이 디리라 도시긴세
1: 도시긴세 레스
0: 공기도 넘겨라
1: 라라라 그러니까 세빈으로 편중기 있다지 당대 이지 나슈 당좀 캔들이 여러 당좀게 당좀게 지난 주 미랩디야 다지 pöki rikze chacha peke ine tiki chesne shenarda. Chungsne sheni tiki pionchon naro liya tsuwa kye shimbe, tachik mirika ki mangcho liya, tachik sambe kyakche, rikze tohne. Dili ki tel ya, kiran zui mirib di, nashun ki dangzom khen tozo ya, shabe, ta leke chishu di, kinder chik mungzi nangyo.
0: Ta leke chishu sine, mara, mi kye ki samzoy wana shen, manzu nashun, mi dike nzo kare sine, manzu sugyun rikne dike, lupcho ine, gyungun ine, kanchi tel la. Alisim dingne kirela wareta, kashin ki tuwa cheche, ani nganzu lobjong chagdo la. Yamna nganzu tandayi na mangche samzun dhati la, sugyun sugyun reyes, tingla tingla chala reyes. Sugyun nye di ma reyes aya memche, ina nye namgyun gyungay shira kye malibes nosh, dres nosh chagdo wa.
1: Alay namgyun inde shi
0: zingdo. Namgyun dres zingdo wa la. Tama kuna shina namgyun dhe mijim je, oh, nore saya yu mara, ku rungshin kengyo rwa la. Ku namgyun dhe kya dinde gyumze jo rwa la. Chizang ngare mige samzu yu na gyuze yu nere, kanji te yu na, ta ngare susu yu gyuze yu ta sangwa di na lo zwa gi yu za. Kyrgi su yun gyuze yu rinne di yu na, une miri shenda mi zha we za chenpa rishya.
1: Ting sabu.
0: Ting ya sabu rishya. Ta na se gu le di yu, miri su su yu gyuze yu rinne ting sabu rishya yu, puri ziba, une guanpa rishya. Chizang su yun gyuze te yu la, kanja se je ting rab gi lakze yu nere, ting rab gu dadang da, yam na ting rab gi jodang su lo shi je. Ani su yun jala di ya kligil tabe da yu ni. Odi tsam zuwa shiriyo, nye chana nga yi nere, zi shang nye shuo, yamla tanda gyuzei ki sawung digi yuebe chale nangye digi kunzu nyamdo bezun chesei ki kapcho zili shasangil.
1: Nese, di nantu bine chigi, ane chigi da pyo ki gyuzei chashali ya pyuwe legi yakshul chewa rwa.
0: Wunze.
1: Suigun di sungbe mungshi tol rwa, di lopchung che, di pen togu mi dodo da, di nying zha sha dondo da, di jilu ti sha dondo da, samlu di tol rwa, di lopchung che. Sosu jambi shiji sabdi gare, dili ya nubi sabdi zhe, rwa?
0: Rwa, ngarle gare lor, she nyingi yor, da, tingrib she, da gare ngarle, gabuchingyo ki, she da, gabuchingyo ki,
1: gyuzeba,
0: gyuzeba, mangbo yor. Inale, ngar susu, chile di, goya zidu zamba, ani gli gli gare lor, da, hobde ya marsha, gli gli, pegi sugyuri ne, gli gli, gyungo da, ani, ham sok shuk ne se, nero dige, ham dan nang du, te nima gi, chile gi ge, gira chim bena, nazo, pechon ham chok bena, dang zom, che nang gira chim, yen zho shin ubla, zang nang gyo, gira shin da ya yore la. Ani, kon nang su ge zang nang gyo gi, she di gi ngen du, o, da wune, ngara chile di nang zuyo zan ba, ani, chile di jambi gyuri nam lo yi na, she shin da shira ku uro ba, chi ge yi ne re, ge nang yi ge re, yi ne, wune, nazo, tuye su su je la ngen zan ba, 오늘 연초 민자신 얘기를 연초에 그랬으면 어 나도 퓨리 요새 테라이나 미리 생각하다 또 되잖아요
1: 수질이 영원
0: 수질 뭐만 사야 되지 언제 또 오늘 아니 평소 초보다 거기 수 미리 생각 고유나 민자고 거기 캐줄 때 주자 아니 잘라디 문에 어 자침을 하셨던 길 세상 말을 다 내서 무슨 뜻이 그랬으면 가서 칠에 다라 주고 교재 칠에 다라 주고 나중에 다음 동에 표현 신다 요를 봐 리모트 신나니 요를 봐 교재 칠에 주고 나중에 니에 챘나 너네 미게 삼로이나 맞아 수균 기 잘라디 규모다 롭종 세제 근 수균 교재기 그 나로기 르주 다 님부 염을 거기 또 개주 되게 진 체제 응 팀럽이 맞아 수수 장교 락제 다 저와 체제 응 그래그래 다베나야스로 마냥 콤베스요
1: 레스
0: 언제스로 삼 고기
1: 레스 토체나 너지 그냥이 캐나리아 다 달리그래 캐나 통조로 자도디 통돌이지기 그냥 저 더죽 터진긴 당 좀 약이 차례든지 주요 송도 그래서 해설이야 차례든 나시베 규름 나로 야지 두죽이 체제 먼저 전에 당했나 봐니 닝타면 터지나 주의 터지길라
2: 직균 속배 도시 颠簸조
3: 양균 능부 사바라 베베균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gyangyu gi nyingdub ni sa ji sa shi di to do la ji mu gu ba dar ne ba da mirim ne mirip har gi chö gyu nan je yu be den sung da gen ji khur ba shi yin ba ngan zu ngun je shi do tup gi du je ju yu shu nu mirip chö nyong so ru ngu ma ni sar ji ji ne yu gu ri gi sun nyam thö shu gi chum de shi yin la sa ji gyun zin gi sun nyam thö shu gi chun zu shi gyang shi tan ju ni yi pyo sum cho la na ga man we lob su shi din ki thö rup sa ba da sa ji chö gyun gyun thö da 균제메바라 균종토바라 총유 제주유 단준리이 만주의 노래의 심주다 롭종기 유고와 미팅 구범점라 닐린슈바다 첩지 사지징내 유고로 이야주게바 따라 공비침바티 산에 되게 중미리 레슈법바라 용교로 그지 뉴딘 토바다 유미뚜칸다 서동 켄덴싱레 튠제 징내 사뚜 튠제 소기 레리기 나바 균제메바라 공비침네 자지 사지 퉁궁태 총습 다르게기 그슈 첨부치도 지교로 최신유 지주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산동 신치 주고속배 지부토의 직제 개바 우슈 친지 계제 장량강키 롱심시 숨시 추카시 숙시 속배니 치네 지야메바네 고숙시 랑딘 살뛰어 디네 중국 주지리지 青岛 추고네 점린토 캡지네 잉류 추케 중국 토체 삼미체발 되유시 속배 青岛 추카 초노 추제규 우주타규네 당신부시 렁구젠키 추게 추신조사 갸탄주미게바 사르토리베 렁구젠키 랑코니덴키 장섬남베 지디추고르 갸탄주구바 제린초다치신유 성우탄파타 미추주랑섬규베 장섬남베 지디추고르키 로수춘신강토 장량강키 년시了今年 락제바타 接战日日시 시두루양강치신부시 권키 최대디치비미규니 스타토드윈비 직제디다타 스타토드윈비 직제디다큐 루라키 진류타 먼저 직제용키 콜규키 지랑제 바르키 섬튜정신나 다치히 시시브시 까다오타듀니 장섬남비 지디추고르키 렁군가 주신키 남바시르비타 니리키웨 톰남키 차고소와 듀감 야르림바타 마르피브제 팅지르 초바 뇽지 최대타 집지르 지린 통밍아 리주충시 콩키 밍아 지콜규기 믹세 칼데나 원치 원치타 원바 믹세타 팅구도 지시브시 니동 조송더라 점링키 교감 추고 듄체 주나 랑게 규 듄송나야 정구 젠키 추고 지가 매브시 로티르 칭타 추게 정구 젠키 추고 组织 남자 비우组규 타제부타 급티라 칭도 초기 지급 수준 치모와 준비 겐코로 회 장량강키 로타 최표권에 레거티 조긴 코로시 장량강키 급티라 정구 젠키 추구 조준키 레거 당딩 치거 먼저 속배 미상미 정구 젠키 추구 통용미 정니키 지주시 스타트 비완 영나 지주시 서수 체지 탁주 치구 시주시 지게키 락제 결팀 체변의 주화 정년강키 초변의 치네 진양매번의 고수디 나지수 락제 비리 총도 팅 숨동 락점 초부타 초대 팅 갸자 락점 체부규 타라 정구진키 초계 디웨 락제 시네 高도 총시 로망 부시 정년강키 초변의 치네 규마 체발 영류 초계 중국 토세 사부디네 나지수 콜시부 원튼키 정구진키 교감 초부타 게난키 용소 랑게네 튕기 잡다 용수 정구제 인비 뛰감 추고 통제 중요시 신양 장년 강기 토토 초배니 치니 고르시부 원튕키 신류 튕기 토담 춘지 말아서 랑제 카주 랑잠 랑디 심주 사비 치니 중국 초기 초교 진보라 마비탄 제시 코딘 제유시
0: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中央烹饪呢，杨特别使用切的到我祖国的六零到位，六种六岁来个七顿整治的。中央这个月兄弟听起宁夏空，广西中正人用中南宁重建的，甘肃行进酒泉重。

0: 게르기 총규 서바 저장 신진 항조 총 게르기 샤오산추 제기 시중 제제 따와라 논주 총회 내든숨 용자토 더접단유 시중 제제 따와라 논주 총회 내든숨 부티다니 광시 종리당 용종 난닝 총 게르기 슝궁 게르기 정접 멍위 폐주 제데 노시 용법 동호르다 준파르 제바다 간소 신진 주전 총 게르기 총규 서베 tuyun hajang rinwe mikse ge bungi mungu yolin che de zhejong le zhejunba. Zhejang xingjin hangzhou chong gire xiaoshan chu gi mungu duzhi ki dikbu ni pechu che de zhige nga sanay si xiong ki ngunmui pulun sanun da pulun zangsi majebe ne zhugo chi din zhumu cheba che zhe. Kongse gi ne dun chu ka ji ki chebe nga chengxi ru zhi zhi de nusi yungbub zhumu peba cheba da nusi gi ne zhunguma begung cheba da yang ka ji ki 개진이다 서르니기 탑주 튜닝랑 문진 띵섭 중매배 튜융 화장 링웨 믹센 기빈테 유덥기 파르기 사베 락자르지디 멍외 고고르 땅내 펜뉴 메라 레주 마웨 남랑 수제배 땅로양기 탑주 믹세 개진 튜규 체규로 슈긴 티뷰 카지기 산에세 슝기 폴윈인가 응응고다 세베 겐디 앙탕보 튜규 뉴데 마제바다 산에세 슝기 응미 폴윈 산윈 체규 각돔 체베 중앙기 각야 낭미도 당화마세 단도 멍의 도지 딕부 치딘 치바라 꾸디 동외태 준수 치바소시 대도네 산에다 쳔바카지키 양답의 시중 체제 따와 주거다 락린 따르바라 뮤진 세부 메바다 시중 체제 따와라 논주 첩진 쇼르바 레바라 춘유 민가르 양답의 시중 체제 따와 주거다 락린 따르베 롭중 롭소 가제 퇴점수 리뷰 서규카드 디젠카 쳔바카지기 롭종다 십두르 띵섭다 시진핑기 등주 공바 롭종다 라다르 띵섭 치바 등시 슌달라 균제 메바라 슝룬 갸바제 체데 양타베 세용 체데 따와 누버다 라글린 따르베 삼류장도다 차주기 장도 치르동그 겐딩 아르베 년도 동바다 레든 비슈 치르동와 라바도 꿀십 꾸스이다 지시르 뜨구 소기 난덴베 내든라 십두르 야부 체데 세용 체데 따베 토네 중즈 츠바다 즉시 군주 치바 탁데리 주지 띵섭 치바 제기 토네 네드 탁주 딘디 치구 림가 구지 리에 치바다 라바도 구지 쪼보로 롭수 치듄키 지듄기 치 땅 주바다 망라 팬디 줌바 체리다 튠베 탑주 그바 문진 의룹 제기 지랑자 튠규 야부 치바 삼리 토네 양타베 시중 제대 따와 주바다 차주 토네 양타베 시중 제대 기 따와 락린 따르와 체벤 첸일이 기 삼로 케세 치바 무도 딘수 균형 치바 레든 탐제 등유를 신내 체규바 준이 따라 레든 주바제 체규 림가 구디 레지베 팀송 지쿠르다 덴덴딕딕이 레든 주바다 차샤 뒤규로 구디 동화다 전주기 노시 용법 제림다 직수 시르송 배주 체발레 테레 준수 체미롱와 레저 개진 주준 체베급 로제 추진 균형다 망심 레저 준바 년가 접진 응고다 세바라 머디 딘송다 人工啊, Jubaje Chegu. Gendida de Chishu Chirudomada, Sigun Chede Dabara, Nunzu Yubada, Jugje Tsubjin Suebejik, Nyudu Shipsida, Takjun Nembuchiba. Jimga Guji Lejibe, Laglinda, Mima, Lugyuje Shibje Tiktube, Chumje Duguria, Gudi Dongu.
1: Namo Chudingi Yangdan Dineto, Tura Pigurgin Dogja Dineto. 간단히 생신부터는 중앙룸디니의 공부에게 뒷넘기 생유린 얌자리 제시
2: 디글레 쿠네 비웨네 쥐 어지 토진 뷰제시 기 다우추베 친추게니 어르타 이젠 총니부 편수 파르쿠 지삼조규 뮤튠체마세 다우추베 쓰이 숨주니 가다르기 기사로 토제지니 홀무 소가고르키 즈시탁주 저규 철주유 지 소세체부시 어지 뷰제시 기 어르타 이젠 총리부 내급 저진 차주 비삼 조교타 락제 정진 기 최무 무투 조교타 규소 홀무 소가토 조신 양명아 샬교 치초 지주부시 어르초 기 미는 망부시 기 어르타 이젠 기 다오 주배 치 숨주니 도제 저규 처주 여바 여주 제부시 원간 민의 팔 어르타 이젠 총리부타 提醒 민의 어르타 이젠 기 최무 기 동지초 파키스탄 타 카타르니게 무시 세세 체미부시 도주비 춘추게 니겐가 잠라 이젠키 뷰지시키 이젠티니 공소적규 문텐키웨 락제정신키 춘면나 슝미 디금세니 니튜튠비 제보튠긴타 디신 지규차기 공토메베시

0: 지 줍시. 어르초키 뉴츠시 긴긴인티르 사고티르 수저토 어르타 이젠키 락제정신기 춤을 러소초규 처지 피미 정소류유 지 줍시. 이스레키 교수마키 다오초비에 친추게니 세자비니 이스레마키 직협 척주변키 리브는 로규키 디자쿠스르웨나 무튜 먹튜차주비 외치시를 무유소초견제유 지 줍시. 이자토 참지치신비 이젠키 친지부자 아리키치 다오초비에 친추게니 호르모소가키 짐줄라 토담타 교용니 러소초규니 이젠키 겐지시 계급함 양는 전부전 공중기 겐지티 코르고퇴미 지주부시 아르기치 이젠타 어지 삼시지투나 특쇼상미 망삼조규마타 락발토 리브넌토 망삼차주 비삼조규츠유부시 디니 어르스중기 겐지시 이스라엘기니발토 리브넌라 집구치삼조규마세 생송제비 리브넌기나코니 무봉치틴치구 시주유부시
1: 디글레 우네비베니츠 원내주례 예용 투미 소진기 주시 다와 주배치 니슈게닌 체니슈시닌 게베 사용차 보이츠 미책동 십경업주 탐바 기남도 쇼르바다 매균 포베 미자 숨동 야다 업주 파라 만도 침바 디밤 양나 또르균 포베 소그 뒹게 뒹주 튠시 생유 민가라 김장치 뒹 하점라 로교르 토바다 사자 툼지 친이제 심바 민가라 원내주라르 조르베 계지 로교급도쇼다 퉁구 나노라 로규미나 니동 투게 니슈 접시다 최접 지겐 키 갸다 숨주 수업드 로규 랑고로 십주 시구제다 대신 직제다 멘제 뜬 개주 캡시다 정중시 소 추유 지주바리 제유 로규 레드 무투 비미 임바다 뉴즈 포베 김장 구지 체유도 내부 체바다 개생 의소 기구 카드 뜻신 유바리 직접 레군기 내주 비겐키 다와 투베체 니슈 제닌 뉴즈 첩진 포베 라고 일랑아데로 첨리치배급 디구다 망투로 교로 초바 대신 계지다 개난기 로규 민나다 당랑바제기 무투 레든 비뮤인바 통유 직접 레군기 내주교 배치게 라양네아 라이타 마르키 투주 까마르리다 까지르리신 대바다 듄네 송일레 타르베 민나 최급기 레드 나르베 자차도 조신유 로규 루가기 뉴슈 유규 투주 계지 점야 준린 체데 시그루트 순보르네베 미티베 마마 교토바체 규제와 체신유 제주도 산네티게 밍예레겐 개체슈싱니 시쟁의제 곱세제 규직주 세규테시 라고 이랑아디이 각돔 토담라 따르체바다지 망조지도슈 그지체데 로규차주 딜랑아 베바다 체돔 랑고로 샤동토베 개는 체신유 원인줄라르 자두 중국 중접 지목한기 더접당데 산네티게 투주 다와주베치 니슈게 닌기 추주 중업바라 동지 락점 개발의 신나 원이줄라다 체니슈 신인 개배 사용차부트 중규지망계 기남도 쇼르바다 중규지망 직지투 체바 민의현다남 수인바탄도 십지의 지무인시죄유
0: 공세 선교년 주슈게 人生对来谈 导游之一 리생경구나에게 바살라무라시
2: 미미다지키 난주 락바라 추기지
3: 미미부지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2: 추추디지키 난츠 추즈 렘바르치
3: 차도부베 지주이 무치 히스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르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초강시키 유키 미남 경워치
3: 미리카키 등지 야게당 퇴몽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네사당 뚝슈네사 Жоан неса, че ги.

0: 고급 개친 중교시에 지주입시. 지게 김원문이 주나 중국 총재주도 야치르당와 티토네 비계기 발통 티웨치로 침벌 춘유 민알 중국 수준 내지 캡콩기 춘진치다 미발 교류 주시남 셰프슈 내지탕 문제 내지 맨제 퇴내소 총재주도 야치르동교를 미바티 중국 변조 초교를 심보를 키고요고 탄참바마세 지게 김원문을 제람사부도 유부심 Mengwui Jiobar Congre Kuryula Daguila, Dabdi Chakinlang Dagui. Chuxi na, Chigeki Congbe, Majo Dabdiro Donggur Mingne, Chigeki Mengwui Nyamnyu Todam Lamlu Tugu Changto Dongata, Chengxi Gencamle Zhuwe Kuryu Todam Leksu Dongwa, Chigeki Mengwui Sankong na, Laryang Majo Chegur Gundi Dongwa, Chigeki Mengwui Kilegi, Zhongkur Simju Sarbe Dine Zugu Yiwang Gubo Sogi, Chitab Rebtan Zimbo Dongyu. 20天起, 屯体城市坛马子所高在旧金库旧旗岗内二位三年冷路南北国业地内其中起来给批给了偏女屯土别文字切局时文文仅仅起四句里其给起来中库批给周围空的体位高速清月 第六村土给周公司土人土坛把忙不中库的层次的用内南昌客情极度土屯局切月
1: 동지락점체발신나 게주이키레기 김쿠르와 민용화 시키 시에바다 지게키 망우 중쿠 촘자 냠지 띵섭 체베규 중구타 냠토 티웨 레베 중교로 뜻인 규베시
2: 니람 니동 니스주르 예드 다오스링디 려닝 다련 토초유 콜레시비 쳇시타 총례리베 레리네 용웨 투미냠도 좀니 벤조르 라소타 뉴쿵지 유레 미트브링뉴 고에냠네 소게 제주조 오르밍네 삼르치리 타 비리 띵섭 체유 중국 고급 시에베티 링디토 링망웨 타니지 토기로타 소수 권주츠 중국 점리 벤조 라 균튜가 구슈네마타 사르둘디네 구디동타 고에냠 KPG기 투몽문지지도 리신 유베 문지체브시 중국 점린 개변조 띠니 용웨 띵도 더비 뉴비 균튜가 뉴비 치신규 민아레 스법기 첩시 규긴키 점린 개변조라 균튜가 덥시 소신규타 콜시비 피겔 체베 니리 미웨 정신 체로 친규 소수권주 최고의 사르드 타경 체겐 중국 콜시보르 자치 띠니 정신 코든 체디 첨터 미웨 삼로 토르신 총만레디 라디니 니편냠레 띵섭도 동신 유베 미구나 유시 Zemli Bianzhou Lingdi Ye Jindum Ta Ushu La Dara Bianjikjo Cewen Ji Ye Gepdi Lingdi Ni Kolishiboro Pukyur Dingsab Chungwe Gepsu Nyirwe Zunggu Nubi Ni Kekan Sintu Chewa Si Ye Zunggu Ni Kolishibi Bianzhou Ge Guiji Chui Gore Kejin Si Ta Sudun Ta Sardu Dine Si Ye La Lazen Yardun Ta Ye Jin Nyamle La Chechi Kejin Jogin Si Gan Ye 中国从人细菌他所来马拉基督秀提醒起来为孙秀建立中国他人外语文盲色人民拉修金贴片约接送托中国细菌建立他苏子的顿点比顿看给娘的托你懂给民女色主流萨达拉在前部出席为年续开不大切不他
3: 前往他们这片组织为老者所南退重新中国将到三队来给及几座给撤退开林托比顿这比顿看起无数老大的几个总计吧翻译松一中国国立西部的龙落地界亚及顿住他无数地界亚及给住扩顿前年国立西部龙落他无数落顿起马内卡所的亚及出去他亚及给住来给我切割来
2: 规定单位将到批给东单给科罗西伯的片托与接送有时怎么里边就领地给老大领地马他无数老在边境就马斯元气老在仓马的让所属于客户来军队定色东位明文别读书与马斯提到念头推个老在三队给批给前不西强的能是军队他如日点价所怎么里人心给联络拉卡的交期三处扩顿前与接送有时 롱아 챈쥬엉베 피게

0: Targuigi, Kolishibi Rinshi Dembe Kukup Dungu. Yela Lingdi Ye Jujizo Mangbe, Jungu Tun Dingringi, Pigi Chirshire, Jigdu Cheyu. Jungu Tachi Ye Kile Kebat Ha Legungi Tumi, Jungu Longa Sen Jungbe, Chargu Zanet Ha, Busar Tungi Nushu. Busi To Wegone, Guji Lamji Yamdu Chipso Ye Jushir Mingdi. Tunle La Mangu Jota, Gekong Legi We Yamle Chiba. Sakon Pigi Don Sogi Tene, Jungu Busi To We Pigi Le Chungwe, Zemli Rinshin Ki Kukup Seti Nankyu. Bimo We, Jungu Kui Ki Jushi, Zujun Ki. 중국 롱아센 중앙배 찰구 자네나 중국 변조 서버타 도치를 동외 초기 79년 레리 사드 다 피게 라카조 세든 체유라 콜시 비키레기 니데 미웨 정신 투 튜네 피게 추규레 야딘 양코든 체유 지타 준준키 비모웨이 중국 변조 유린 피게 동외 특주 라 시조데 서규 신부 사드 띵섭 체네 Tunle Buse to Wepike Yong Ware Guntu Nga Nubi Jingyu Yin Xie Sun Yipshi. Hasas Tengke Zungle, Bekichi Nufu, Buse to Wekone Guji Lamchi Nyamdru Chegu Tien Hasas Tengke Ngoy Nejwe Na Kukabshi Yi Ma Chunma Ma Se, Geji Rokde Jewa Ngar Wey Sabtu Dongwa Ta, Pinsu Yichi Chi Shuo Chir Dongwa Tewe Chungu Yu. Lugyu Yi Li Zhu Chung Wey Nyamyong To Ne Goy Guntu Chien Na Xine Panu Yong Tu Ba Sebur Chun Yue Ji Sun Yu.
1: 你才念这个错给重启古德雷斯微博内二星科勒西比批给了车别卡子鬼度给念最细金别责令给错扛三个月别命那么了属金四母提金月了明儿科勒西比边角喷树显不塌微博给用东墙下了女婿温塞特别月别罗强批给给黑吧滚退起了着心月微博西边明日给记错给能催年不提了错个 中国微博用东西六零七年这个错给你东家民送出来跟退批给出境去微博用东西名册文革用完归属体外忙完年月别给及记错谈喇叭图加起批给中心别给客给切退图库特别接送月不谈况且国立视频批给中心别给客继续应别中国了天安微博给金别刚才才没成用月 罗杰人高州各司前不去重视给微博民博的通讯职站仓嘛为主托不谈龙安对马为主高州去重置三点堂家给单位微博总给个送出索人给基于用不过通讯的车技谈段段来给位肯定组织团队给生前的西昆人心去微博谈微博密切被他在电波送月宁如今去多了一空比不谈 消息机来把关呢，同的派出所太空级别人数他人数被他给人多接了的呢。中国人家这个错给你东家民送出来，军队批给出任期，微博用东去名册，落注意俄罗斯文革前呢。可能是被微博用东铁来给部车，注册团来给我谈。人民微博去读西家，人家这个错给出去呢，我所就越界送去不是。 天猫的下面总理宣布，三百多亿，有人去东北谈军队的四句，采取当地解决策，为彭磊南北的解脱吧，中国怎么来了这解决？中国六零七，为彭磊万万万级别四十多年，批给中心别给客给，让我给别尊了的呢，为彭磊来别的追脱不谈，你解脱吧，让这解决解送也不是。 因为罗先生，微博里主要是不谈习近平去维吾尔南线基地时吧，其给其建议忙不了的呢，其给其六百步忙不别种拖着月，中国开局点别微博运动去冷不了的月，中国开局给微博运动去日本巡逻着月，就用去都市内若干蓝水排谈。 天天那不呢，我就拉在盘。中国微博运动去，伢们用森林图贴心预备。可能是被微博运动抢下了，解释人却被追根去，马被扩展起去。微博运动去特不那么呢，伢追不来，伢子弹落不干，死不打的赢。别给给那不呢，推门头断句去个体验。
2: Gejimang
1: 콜레시비 피게기 존에 냠레 캡폰 쳔보 게기 앙탕부르 지번네 콜레시비 외부뇽동 킹냠레로 군디 동교티 롱아 첸 쥐엉베 차르고 전에 난 주베파 외부뇽동 탄 피게기 토림 링디 니르원네 콜레시비 외부뇽동 탄 피게기 조데 난디 주베파 중국 통도 파르숨토 콜레시비 외부뇽동 키 차샤티 렁티 차와 탄 주베베 긴치르 지거여 미진웨콘초베니동갸미니슈츠초르위포뇽동타 중국 위포뇽동키 냠뇽 춘베 락링키 마비 냠주 제베티 토네 콜레시비 위포뇽동 차샤티 갸람사베 초수 콤베케 진식베바 중국 유베시 냠레 디부사간 티르디네 중국 위포뇽동키 냠뇽티 피게 조심베게 컵기 켈링 게캡토베 콜레시비 지베 튠제수 용요르 코르네 콜레시비 위포뇽동키 피심러 군디타 콜레시비 위포뇽동타 주교마라 퇴고 창토동와 군뉴 서버네 옆시 위포 메바르수교니 미시용기 퇴몽키 퇴니르 체유식제라 중국 통도 발숨토 락린다르웨 차주이게 카초 티웨강시 탈로니 중국 롱아 첸주용아베 고초 러시라 균남진기 조교르치베 로탕부티아시 중국 계급카 탄냠토 위포기 내레 타르와르체디 Tumon Pike Ki Zidu Denbe Zemlin Junne, Kolashibu Wupon Yong Donki Chashala, Gunche Mibar Gundi Donki, Ding Tsu Denbo Kodun Chi Xin Yubshi.
0: Nishe Kho Pangalari Chimdi Chiri, Sarkubare Tumshun Ta Sanglam To Dakdu Sani Tige Mang Chogi, Zhungur Jiangbe Zazogi Zizim Choryu. Kalwa Ta, Nguiji Sisi Yi Lye Du Minna, Chumi Gyumi Jie Gi Zhungur Gorlinga, Matu Jikun Ki Nyanyi Wa Ta, Kenling Chi Lo Choyu. Mi Gashi Gi Zhungur Namchang Gi Zolam Tiwe Xia Chui Toba Ta, Dushu Tiwe Dab Deru Chin Song Xie Jueba Ta. Ya Mi Lale, Zhungur Ni Ngan Zui Pige La Ramti Chi Gen Ki Chobo Ngoma Yin Xie Jueba So Chui. Mi Mor Tong Jor Chi Ta Cheng Chun Du Yuebe Gi Kep Ti Ngun Ne Juena. 중국타 망글레 멍시 지구 냠레 남자 레레레 사네티게 피게 라구슈 딘디네유 중국길에게 멍외 당원타 중국인 쿠르웨 망글레게 용게 타돔 뉴주 슝람 탐보 다가 총고레 뉴주 슝람 게치 링체라 질 시주시게 잠유타 다가 타 망글레 청규 타 창샤르규기 솔레 쿠이키 리투 체브탄제 게람 망부타 리투 체유 明阿人 남자 태샤동토베 Tumbu tangbo jili jwa gye yubi ti nirgyong chego cho yu. Daga chonggol nyurdu shung lan sarbi chen yu gintu gongsi ushu nirgyong bu hosun yin ki ngotu che bari si na. Daga chonggiri ki nimu so jen langkor che de ta ngoy so lu bi langkor chunggui to donggyo re chun zin che yu. Tenga so jen langkor dag to chonggiri chiru to ban jen ne gu du gu yubi jwa gyu tu tsu gyen lin che ka gu yu. Chonggol nyurdu shung lan jun jen chonggil zu we nyurdu shung lan si yu bishin. Kongki namcha ge lemti shivu jun singe, tenga chuzu xinga zam ta tana tewe rinwe lamta ya chuzu ji nang zun to tong tu chi ne. Xingle tunce kurgyu ta soje ngun so dunju che ba. Sakhon benjor kurgyu je ge lechu gyan teta chepchi chero jori yue ji ju do. Namcha ge lamgu arle gen kuru wa saji fu yi. Segyu chagin ki shugin tibwe wang ki bangale shung lam kaji ge lamgu ge tingnu chenpo me la. Tenpo yang me. Tena chepji, sanne tegara lamsui gyuchu duje ye guenbe gyuchu mangbushi nangjin che gu gu yu. Tadong, tenga saja kaji to shingke saja saba marbo re singne lamgu la dingi yube. Sashin la nukin su yu. Sanne tege shung lam su junki tuengu ni su lumingne, zhungu namchangi tisu lakze jebe, namchangi mane maru dangwa mase. Sanne tege shung lam su jun ta guntu pege la samcho sarwa kodun che yu ji ju yu ta. Saja pu yi. Tachi ngan tsui kang to lam sui na nye korki mesir ki kang bayan tegar yu yu. Lam yu na tsuwa tewe rwa yu bari yur yu ji ju yu. Daga chonggol nyu zhu shung lam ki chonggir chire si yi du shu gi gu gu gong yu bata. Bangale u gu to pakdi ma jang lam di tu samchin ki lam ti ki. Gi kub ti zang bu chui we jang lam di tu ki yu rin ki gane si yu. Pati马上过年盘个来预计他

0: 미미즈나 렐카미마다 나와 큰세미디 니킬 디지털 비문드슈
1: 저거 남처 나나처 망저니에 대겹 중회 자세피 대통 사좀 루시에 망부지 다신 피웨 대신 동단태 경세니에 동린조수 대겹 중치로 송입다 동단태 인니에 망소추 지 그수토버 지기둘라 년백허 명초 머지부지 용고러시 제는 참대야 기자니에 세나야기 자세디 인니에 동린키 남베토니에 다요시 콤숨 콤보베디 러숨 라모게휴 직숨 닌키 탐체 니에메 세르주휴 마웨 슝러 대치 가르마 메도 세토 레르 꾀베 참퍼 메도 쮸네 니충세 다나샤 샴리야 기란니에 송세티 셈바탕차 루치 소보티 용제지나쇼 세티 당난케니 세바 섬주라타 셈마게산 취소라제샤

신정가 담질 정부나 머심거위 리츠 삼칠 플레숑당 칸디트미 딤크다 고르와적고 차차 르노 돈진비 로니나 완통수시비 다치바리 하정 원세도 받은 디 쇼지에스 근저 남라 로무 기진 완통수이 롱어든지 공데 종기 신정 예거르지 무카무 녀스츠비 몸츠르치비 여름 원버시요 우루무치인 뎀튼츠비 탕탕퍼톰비 다르키 람비 알르퉁티 우루무치 덴위나 왕로빈 등 더릉소 디르만자비 로잉

제 정부 태그 판두고 요바실라 앞진기 대덕거 진굴바 신정 영외 조리 리르 럭슬 호블랑거 게드그나 천윤 분지 나치 앞진기 제 다툴라질 마티비 망위 신정 건지득 통화등 아들라시의 다르기디 고르출 셰피 신정거 담질 순부 직던 지르위 리와시 진요 지브시엔드 신정 건딤케더 아르그니 사르툴 톤지등 ngomin rigni khilijig ge lixin ha chun demtun shi yo ba dine xinjiang gi zamlang la xiang bi lixtig yixhi xiyin ba shile

Xinjiang rigni sartu ji nyamjil sotu ba wun nana la ta tang samyilin di bi jimji shig toba di. Kungi jimtun shi bi rigni sartu tunzi chir chukbi waglib shi ba la na jun ci hachang argapu shi jin yu ba masi. Nyin sheng jambi waglib zi bi di mig ga zoyib deng. Rigni sartu ji lagtag argam suji jimshig chungpa mang bi yihang gu yu. Jimshig chungpi yichi deng jimji ji jabda 신장가 르니 예쿨톤리 비체 투위 폐지 라미 토쥐 발링원비 폐쇼 정부 디젤 신장나 4차 역부식 인 시비 르니 예쿨톤콩지 아주톤 수위 이슈르 츠친토 우루 무치 종치르지 사니 사토다 르존을 르니 예쿨 남정 즈글라 간자식 바등 르응어 정어 돈브르 아고라 텐범 마슴 땅 동시라가 시와르가슨요

0: 아로 선인 능세실랑 아칠리치 담바지근 요리
1: 어 축가 축가
0: 훈칠라 사마 냠타사 다타 냠타 종들실
2: 오로 다룬 통화 지금 문제나
3: 야로 다 자통의 진용음에 그 고고라 샤르 보도적인 줘 아로 다 훈칠 자통인 잔들은 답시 좀 줬어요
4: 아로 거바 다 샬라히라 르치 통곡
5: 올레 올레다 몬치조 촌제나 우초 돈덕 메티 코페나 시리니 마자너레 다치 다치티라 다크빈 우촌덕이 그런고고너라 아라 덕이 그런고기나 홍오라카즈리야 다 아니 글라치티라 홍오라 제산이 제설이라
4: 올레 다정아 정 마쿠나 죽너라 아로
6: 저르칠링응니 리스틀럽중 마치 돈덩읍단 바르지르

대인 자성 제비 조건 안 받대나 다른 디토 정기 대랑 거자 통근 저기 시빌에 전화 통삼다는 조개 입숑어 대천디 좀득 받은 돈좀 받습단 돌제 등 좀든 간 거라도 들이에는 디나 산지님 멈터 등아 좀 전남 지리에 전화 전달 라산

관계 절차 통지 흘라 지진요. 망 바라 단스는 라화라 시시 카사요데. 공기 다르타 올라 가르틱 준시 신고제 리가 신관 망부 대자매. 온정이 마타다 호부중 땅아 진진 약보시데. 신고라 데니 올라 가보 신관 땅. 우시라 가보 신관 남바르 아롱루르 와피 우시 준 타파 땅. 우지 퍼숑거 수진 아르그니 잠릉다 다르페 동타 바춘 시지인. 나순 데위 망위 나당 냠다 하랑 머르지 아르그니 다르페 동위 샤즈그능 시기 아레와유 제조

Senabasu, Shamla Sinju Yanyaki, Lizenshu, Tizuri, Tiringa Lizenang, Sator Nyambe Lutacha, Punjon Sabara Dulu Linshi, Kabatishu Yin. Jelo Shedong of Jangabjunga Chilor, Pershiwe Jingjo Tawatanja, Punjon Sarbe Combatine, Pogotam Hue. Minamla Tiso Sabatodi, Ruyangi Gugu Sabe Chuni, Ningdam Tumber Chesi, Ruyang Tetani, Tonda Parsum Tor. 변전기 피게탄 냠토 타르스 중유 시외 징주 땅마탁비 첸조르기 로얀니 망주 주교르 제기 배덥기 교르고탄 디니 듀랍사르베 디게기 르얀 파르키 지덥차위 잠주르지 론데 추균 리몰레 게디 강종 사드 푸규르 침보 신도르 겨바마세 지도 덴베 초르 장비 변전 미리카기 르되양 교동 제유 샘라 난

대개기 규르코 칼람시베 루셰티리 튀럽기 냠사 양수 캐리유 튀럽 사바르레바타 라바르토 땅기 초신 쪼게바 초츠인 변종랑아르 중요미베 폐개기 고급톱휴 사수소 리즈네 갱리라타웨투 자람가이 포유토 림나삼시바 칼람난기 시세티리 롱어동차링 사드 미마기 치조타 지도 지배 조람 준비기 rewa samu yansu kiri yu. Shemla, kalam shiba ti senra na.

0: 기랑키 도고르낭뷰니
1: 난츠 티링기 링시히
0: 티링기 링시
1: 티링기 링시
2: 자신 세베 생게 도고르링게 군캄사 나나솔라리아 중앙농진년진 지켜블리고 벽의 농진기 디링기 링시리세낭 신제중화 아장기 거주치 아니 팅디리 센소용바 덴제원기히 초보나무소 녀르 덴다카지 덴게리아 근지슈에유 남유키란 킴르야 슈베급소 부규 카바데베 퇴수디 링류유나 다야기 낭듄디 근제르시유나 준둠 님부치기유나 다 디링기 링시리세낭도 인수나 아나츠 부규 카바다야기 낭듄데야 식체 덴게리아 조린 롭스 쇼기 다 지베기 뷰신 그리스 뷰신 그리스 가르스 거르스나 뷰그 셴베기 고비스기도와 딘제지기인바 단도 계제 쪽베 르지기 제시 뉴디 낭듄기 지베 삼베지기

0: 因了女军东土就没这种姐姐，她打起林苗鸡三个月吧，成路原给三九天这些鬼被切下，俺那是西北过年，即些难度。她出面边南军给陆军斯，但陆军斯对三把啊，打起价格多的血被那心灵鸡蛋死，俺可怜可怜些，说说三路也军都住过多，爹也去可能这个多。你不得养钱人没开去，但是没钱差不少不点这是吧？天天。
1: 该局的特别这些，他给组织全部约吧，停止这个这些。他都没给给那组习主席不说，他的查检人员底部汽车卡都用了，七百几的，别个三百几，贵州龙年一年这下面呢，该去做别个瑞士这些个，七对了，女军东行要去。他你对人说呢，丢保利斯，他价格套都学不赢了，小马保利斯隔壁停车是多少赔钱？听他忙不起个，不贵都是得对上吧，看到可不是。
0: 但龙年给电脑罗给没那做了吧？冬季给瀑布压着冻哇，下面呢，拍住拍起身的嘞，隔壁给没那几了吧？很多工具爱啥时样啊？迪士尼给电脑罗了呀，没那几了多。他第二，冬季给金地冬月冬季都久吧？他呢啊，西罗一年的他西西不呢他啊，出萝卜，下面呢就冬季给啥的，他主不说，怎么种他龙年冬季给栽出来的？
1: 贵州龙年南路了呀，就要这，他都是他的啊，先对咱把赔钱拿不听见给哦，他南头的养你卡的学会呢，什么有给的？但听这些，他没事吧？俺那是啊，南局不过也点给隔壁忙不济南路了呀，明南忙不济，他不会搞不西不切啊，搞不搞不的啊，隔壁顶子给这些原因的人，也免脱落款给经济顶这些款，也不有给的。但人家电脑路了学不的，隔壁南路给明南平均这就是钱吧，也免了这啊。
0: 南罗给南端的嘞，生意生意衰吧？他呢啊，这瀑布压着东吧，是吧？停车机给，看啥停车衰吧？我爹也哭过多了。他前阵他的龙年通车停车给南端的嘞啊，表个也不买不停车机给啊，推出的他端着是吧？啊你南端这个给他卡说了，这把的家当一年这南端的说嘞，贵州龙年南罗了呀，就住过多。第几个是啥？他很多该去做不忙为瑞士这些呢，七八次。
1: 客运年表给中年所给了要些，他去年没别给他啊，南端一年的季节是吧？他到独自的看别，南端贴给来一年，七百千只，贵州的龙年的南北通年，就是前些的，看到了呀，广告单也大，德国托他们七没特别，广东了，他七百给三百几点了呀，来运动过些，他那天贵州给南北旅游的给，唐山给七对了，包做铁巴士停车机给。
0: 能对许多了。他西头小卡拉米斯，下面呢沙罗啊，国际脚步秀介绍，他落松了那边七百血性别，给这做不停车机印章，看他看的嘛流拉了，给这大概退别够了，给几张了，他就开始提起没吧，就要些。他七百通南天呢，对不赢呢，是吧？他七百给通宵天呢，都是得对上吧？恰是南罗给，他没些都是得对上吧？人级别给贵州给南人提大爷呢？
1: 冬日冬不谈，年头，真理七旬要是，他车子车行，眼睛级别给他规律他，级别给这特别泥瓦了呀，还把钱不要是。他没那么行山，怪不得客人说呢，他看见嘛流浪给，看见那时候停车里，果然几股马了下。他七不，表现给啊规律以内的，给些装备给瑞士这些提，级别参入了列军级别，女子全部泥塑就要是。
0: 他这南北忙不起个多呢，差距通缩，抗拒度特别，看到给他外国吃的的啊，好像给看不起了呀，有点是。他七百百个新白给贵州南端提个，他们年多是吧？他七百南端给他才来给要是，他南北证明他通话怎么给行商贵吧？他很多底下隔壁停车都是团队上班是吧？啊，你口音大洋面呢啊，年轻忙不起拿落了呀。 IP是他隔壁说是给的啊，明年送年停车钱吧？啊，你查阅停车速度啊！他现在马上前呢，哎，隔壁的人家没停车月吧？对，阿强准备着，俺就那么就不会来带搞不起个多。但一年隔壁南路的月别，明年的个坑穷都说不定，你这次不去也空闲吧？他丢包里是吧？他空了说不定，先给哎小马包里先带的，等到拍住拍起说，给这些别送年，但让那扛下去说不去去不他，东区哪去给明年做些都就要些。他第一步看给某些个过路边，规律出来意思呢？他自愿呢？
1: chokpyo kwa jeba ne pungpo ya jetu nguenpa ta cha shuruwe rimu te ta parisi ngome nying jebe nyamgyur ta tene chago yo maashi. Tanto desi nye nalo gobi ki ta gongju aisha ine zi tanto jarbengi longye nalo la ya ta ta tudu automaan sinji pechi nabu lingye ne kingyu ki zi di nalo ta dini nirwa ta jawa koro yo maari ta mazan gongju aisha si ya ngamu yueba ya di nalo jumdangi nangdun ta mine ki ta jeju tenzorwa pa nying jimura chi yueba ta automaan sinji ta namgyu buku chunju tenzorle nawa yungki re pechi ngana zu gebju lu jie ta ya menu gubju lu jie ki 초부소야 박차 섬주 기지다 직 로니디 나로리아 다지 동제다도 싱부다 딘제지기 다 독수 지교 딘제지라 다 제산 저메교 고비니 도스야 징르 주에 딘제 한도 거슬라 스페신 텐게 기부기 켄도 카버지 거슬레다 벅주 페이지 진대체바 다 딘제 저 간제 요마르바 다 콩룽 메베 되가라 둠주기 시규디 켄 유베디 아잔 주메리 다 디마제 단도 지베 르지기 내진도 규료지 AI 생디다 랭게니 켄도 카버지 다 남규 미터 비뉴 스고르 다 간주 레가 이네지 야면 초에 가려야 아 답디 아 중고하지 다 이네디 배주 야고지 다 모토비나 하나수 추구기다 심캄리아 문에 뉴규 첨부 속에 다 AI 교주 더불어 쓰여바니 대비 공로며 보시기시 치계기 버시 아 상하이 징세와 대다 카도 때문에 믹스 세르와타 수입 교배 얌셈베기 경은 나서 제조를 세요시 다디가 나주 단대기 중화 수규 증내려야 제시 논주 개발마세 딱도 최주 마르수 침비기 남베이다 미겐기 세다 나로리아 주제다 지베 시도기 춘이다 베드게요시 다 직도블라 펜바타 나롭 로바르 주바스타 나롭 로바르 신두자바 아 자오죠 세도아 아니 직도블 편베스타 집에 로지 피에 제도 단도 딘제 망보시도가 다 망부 유업티 뷰글 레고 유업 친구 말이 다 세상 디나로리 양안주 각제 식조리 주버스 르바다디 인도 체제로 봐 만나주다 직직대니지 아 나롭로 바라 주버스 식도와 다 단도 차외 간로 양안아 주다 배차샤나 아 낭된 카시 스터디 삼바야 코코레기 치구이 주어리 배차잖아 롭스의 직야면 류세기 직딘데 망보주어 봐 얀딘제 나로리야 제제 대봐 안디 해주디 카로여서는 직 천전남이 나서 임바 다 단도 디 차릉을야 직 아 천전남이 나서 여봐 아니 취제기 갸르드기 응어보다 돌와서기 다 직 아 규규이 내리 단도 인이기 단에 덥디지지 다 딥지 제제 다 개제 티르와 집어 중중남기 니치가 삼기 되지 초라담 마세 다 독스터드 잠바 이왕 공도 카보유와 영대시드 잠바 투지절하던 거지. 계제 속배 르지 제시티 집에 계제 속보 쉐베 중공시. 다 르지 민용어 시기 제시라 집어 카초베 다 다르지 딘지지 키르지. 아니 계제 녀버시에 이내리 주브주기 켄바 아 베차샤나 베리 신디다 야면은 계레 고스에 딘다. 다 튜니 부자미야 메베기 계제 녀버 딘제 이내리 단도 아 소로다 파르송소기 타시기 민소다 딥지 치바 아니 세된 기 지구 딘제지리아 교주고시 다 치바 인슈베 거블 칸네 계제 녀버 시바 마세 탄도 테착보다 줍주기 계제 균된기 소에 나로리아 시용고시 타나 룹치 거블이야 아 탄도 딱 가르치에서 마제 쇠버리소기 계제 녀베 계겐리아 렌디고시 다 추구 중중인 뒤선 바 정시 뒤서바 다지 감성마 답디부 딘제지인바 다 뉴딩기 구리 롱니 디게 더디 삼바다 게자 쪽부 강강다 야면은 시그 님바 지리야 교르 주고 하시 다 디나로리아 공도 쉬베 게자 쪽베기 르지 지세 다이디 단다 치바 망부 지게 가부 지게 돌아 다 차지위기 세시 쇼와 다 다와 숨 켜바 제니 다 다와 숨 시지 삼바 만아스 남규 야게 도도 쉬베나 상관 시게 도와 다 제사 딘제 지게 가르에서는 뉴윤낭 뒤 디게게 다 티게기 뉴규 딘제 지시 다 단다 보글로 중중 망부지 아 렌드 지역의 뉴버디 하지한 친부 유여받다 야면의 게리 직전에 교부 신비 투주 아 야부 딘데 지리 다 재산 뒤링부야 게시 속보 단체비인 랑도 메바 안 다시기 게데 곰시 딘데 지리 차주시 다 대외 자고에 디카레스나 뉴딘 괴리기 규류 지역에 다 척쇼 이내지 태 작백이 진다 다와디레 지배 녜시 클리 클리지 교주고시 广西基础城里看基础日本新旧所以所长姚华仪 집에 왕자다 괜히 로봐서 미겐게 낭둔라 나선이 지지 제바이나 양다 따와 숨 착바라야 고긴 섭진 수여제 댐바단 상보 지도기 시소 메바르 교르시지 시도라 다 잉 슈부다 된지 슈부스다 디리 대나로리아 다니 사브지 된도와 다 제사 된지 슈부스 배디 다 참다 최 메바 르바다 디 인지 민지 따고요바 뉴데 그리 되게 인소나다 잉식 슈스 주바 미유도 송제 추구제여리 다 대야 계주 가려서는 양주 교부 유바 도고르 망와스다 도고르 망와스 디삼바 영디 지도 알레 아 낭드디 시에고로 양 톱자고야 낭드르야 균도 줘야 된제 당도 응어그 정신치와 제 인비 아니 집은 남기 샘캄라 댄라와 제스다 데베디 댄제 데딘디 차디도 와 아니 광시 계획 롭진 롬나마스윤 공기 롭스 생각기 기겐 치모와 쉔바 조인키 치바 유린 시왕토 당리 치바탄 섬시 미당웨 남바르 롱와타 정수 섬시 진유 이내리다 로지 직짐기 진유 림시 신도 조베 롭촌타 류제소 대기 조와야 림시 신도 종이 리지시샤 신화 롭진 선규르타 개별 롭린 등위 기수지 쉔바타 루리 년주르 심조디네 기주지 쉔바 장차오 레이 슈르체라 구슈 티베 체도 인수나다 슈르세스 지잠바 류량 세기도와 단년 망류 세기도와 다 제사 년주 민용화 시기 낭류 수웨티 딱도 나르기 정신기 저리 이내지 메바르 규바 조 딱화 딘저도와 다나 타시에기 게리다 람디 르얀제 주거시 다 나르규 티리기 뉴르도 딱겐기 이왕 고토베 슈르세 토토고시 다 이내리 루리 차론 용시베 치바야 시도 베게 대기 폭도 이내리 타나 유린기 독쇼기 슈겐 소시지 송토라 초망부 더귀 미당부에 견성 망부 튜엔베 지뒤 송경 치에바라 장미 슈기하구바 다 뉴딘 귀리기 치바야 내레 케베고니 지지 치토비 교겐 갭도 지텁기 최신 메바 더귀 토담 치라 중화 뷰리기 낭륜 꾼바 제기 겐기시스 다 지텁기 체진 디게스다 카르소르스나 수안파 퇴송 세기도와 다디 개주 가르요르스나 다 사르구베리에 최다시대샤 다 정리 인구에서 냠레 딘지 지두 잠바다 년톤 디부 가기 모시기 뒤말 구리 심바 숨나 대비이나 쇼무 당보야 낭튜 릭지기 닌지체요리 테리 가본 매장 윤튜니 나르신 대기 치시스 다 대기스도 슈듀 잠바 랭게 카르스이나 성보르 다 디답 대부 대부지 계란 남주 아 카바나로 잡아 년제 가제 나로로 수지 낭든 초메교 된제 베 대대디 삼바네 거듀 카치네 낭든 디지 망부 튀는 거시 니네 숨으로 봐 아니 망부 대신 그 지답 지게 아니 계란게 카르 다야 가부 유메 남사 대기치고 하시 디다 치바 뉘데 그리기 타고 나로로야 주주 하시 다 집에 남바세와니 앱 아 양내 갸르도 퍼버타 앙다 지규로 르바 장후 변경 세도 소 뜻디 규주 체비는 유튜브에 남바삼시 다 단다 뷰글 렉베게 낭도 코주 시다 등기 메바 한 셴베 렉베디 타주 치고시 다 뷰릭 낭도 소아야 다 코르윤 진보 유바 마네 토부 유바 단도 케보 뉴뉴인바 사르좀 켐 미뉴와 시기 AI기 미답 진류시바 다 딘디지 제제니 주 주구스 뒤잠바다 야게 돈이 쉬비는 뭔가 디야 주베르바 제자 마와타 무마르 교르교베 뉴데 귀리 되게 이나 제람 사바지글이야 교르요시 광시 샤르초 이원 팀즈베 레든 관계 팀즈바 조신 인기 뉴데 귀리 수리 제비나 나르마즈베 차제 송경 수이소 팀루 팀수기 제팀네 개베 도시 유협에 더구 토담 대가기 집에 떼나 미산비에 제시 가세 수여제 십시르 탁주 지수 치로 당리에 제주 내부 지연에 지구의식 속을 대단 접직 지휘 디센기 사르솜 켄라 롭스의 튜니 퓨숨 속에 삼주다 라유 미구비 뷰리기 구리 등구 사비 제규로 제구의 제디 양다기 낭두 너중 집을라 티베 체라와 용화 지구의식 세샤
2: 음지탄 변유기 겐비 게스비지
3: 졸초탄 긴냥기 촉비 지주로규
2: 다나독지 투미 캐주응아웨 윤괴사토
3: 양신 파드밍원비 장조사탕
2: 토신 지차비 초벌사토
3: 메게 유주코르웨 리제
2: 메게 유주코르웨 리제

주어 상하이 총미 샤랄 치단 덥자 리기 예급림에 정중 송유 크니 총미 링텐도 내신 지자균라 지진 숨진예도 축제 유바타 총기르키 담레 지자균기 듄사게 송네 송급 체유 조니 추제타 담레 누주마라이 디주 체담기 체담 속에 누베 와도 참이 주침분에 처주 침부 파르기 나담타 내시라 출라 파르기 참다제를 초유 서귀 티나 신서타 녀진 디신지 진보 담제 진부제 망부 유바타 담게 응급 계시 수학자 표수 서부 유베 아시야타 시드 자주 심유 크기 지투 투제 내부 하자 내베 녜소사타 초내 체유시인라 투제 근계 체유 개진 시자인 점이 토키 다도 무슨웨 답자 망부 뒤뒤타 초내 체유기 최시경인 디유지이 랭은바라 샤르 치단토 답자지 자다 주주 유바티 중국 답자지기 동보르키 주제직 심바타 라바르토 계급기 진번이베 순급소자 나가르 충중키에 샤르 치단토 근주치베 창보로 숨돈네 숨돈 갑자 발생기유 特동 아우스트리아타 뉴질랜 자변소 계급기 산삼주의 투자촌에 치와타 디리기 돈보니 치 니동 숨자 생기유바리 송급규티에 조 치매 참다타 시어규기 치매 참다 청규기 참다 초삼기 참다담라 초두 초공제 초바시 이마타 제동 구조 구조 겁게 로라 상해 총계의 미마 시중기 초진 톱지 주니 디웨 규타 버주 규에 최다 규 제수 이와 지유 디에나 디웨 규라 지리 주시마 자다 주주링아타 청중 군이 유바리에

0: 중미 샤라 지단 순교 교육이 호초 시제 주변에 창의 바로 주게 바르타 능력이 책동 국제 주주를 깨는 준비 초라 인음 제대 샤릉이 고리 최삼기 초람기 콘수 중미 링전기 초고수 더버티 대야 경의 퉁공타 송족 토담 규인의 슈바나 경의 퉁공에 상해 총미 샤라치다 답자리기 예급리베 정중 송족 규토 녀리타 감수니주 곽주리 게지 미베 속자리기 퉁공 담자타 자조 조르치베 퉁기 치제 토웨 지신 퉁구제 듀바이 송족 토담니 책동 국제 고주 거글로라 상해 중지 형들 강조네 총미샤라 치단 덕자리기 정중 송조크 토담 추조규 초신 제바타 니도 줄로라 토담 추티 통미 미시네 림시 슈레 강타 팀지 첸시 디그레드 토담타 크루 로스유디네타 다가는 신체 토당 송교 서진의 리시 말아지도 콩비 당유바리 니동 자미 줄류 다와 중립의 친슈님 상해 총계래 미마 시슌키 가장 응업중언입의 토 차브라 체비 상해 총계르키 신주 레주 타주 체비 내급 라다르 땡비 소 총계르 시슌키 제수의 자다 시주 쉽게라 소주 대규 고르키 상해 총계르 미마 시슌키 땡비 시비 개진념도 지니 니동 준비 숨류 다와 시비 시 숨님 상해 총계르 미마 시슌키 가자 안 이베 토 차브라 체비 상해 총계르 총미 샤라 체다 다자 리기 정중 송주 크기 토담 체답 시바 자르도 준비 체유 바리 대야 송주 크기 뉴베 응은 주바나 상해 총미 샤라 체다 답자 리기 예급 리베 정중 송주 크기 정중 크루요키 경의 남아라 경감기 차진 야구식 코드 제유 테니 아시아 샤마타 아우스트리아 투자 내부 럼디키 기도 내바타 투자 내부 집에 서지 개진식 인라 로다라 지그타 듄듀소 내부 집에 투급 테레 내 소외 내리 티조라 가시 심바타 투총소 투제 송조 테라 게지 튜니 캐진 대유 로리 근카라 차가 치자망부 대가라 근지 지기 유바타 대단 첩직토 총미 샤라 제단야 싸치라 똥라니웨 더자 손에 체유 캐진시 이마타 니동 줄로라 예급 림바탕부 존에 송조케 나도 머송웨 답자 릭시타 예급기 림바니베 존에 송조케 나도 머송웨 답자 릭 송주송아 체리 니슈 중국 똥라니웨 소자기 방마르 삐딤 난토 주유바리 시지 체년근의 슈베이나 니동 니슈적지리 나와 죽지바라 상해 총미 샤라치다 덥자지기 계급림비 정중 송조 교육기 코리오 로스 디네라 급주비 마용 장부 차에 장도 초비 차가티 토유바리 공도 슈바다 상해 총미 샤라 치다 덥자지기 계급림비 정중 송조 교육기 총미 링텐도 내바타 총미 링텐티 치 샨리타 디주자수로 법규도 이마타 니돈 자미 주미 알로라 예거림에 정중 순류 크유토 렘보 중화타 지자촌라야 시릉문염 주심마 니제시주시시타 정중앙아 심바타 강티니 예낭키 뼈주정신키 총규 렌실키 담배 크유도 떠바타 니돈 자미 주미 니로라 借借当然开心也面对那了就把他你当当面你是这批罗了没就他包含七位推荐初年七月节全站里边这里人中学校给那了当定穷月了康天你上海都月边这里人中学校给撒着日记提案也 开始过年上海都拍拍烟呢上海冲米下的钱单得不着这几个里面人中送着口天呢如何能在那些他妈系列多了那地方的烟呢那个你们要过点巴士了过了不住他生住了过了解决日子到晚了定个过几个多开始过年上海如意不烟呢上海冲口年烧完家了安出不得钱 五州大道白族苏伯伯塘白族呢团别接了呀身中冷地泥巴接起泰嘎啦陈家镇嘎归白族苏伯伯塘巴西亚国们中年人多开始接去浪过了修伯伊呢密码汤金无声浪起接去浪过白族呢身中冷地塘不了叠起陈家镇都着塘陈家镇给白族伯伯接呢 空大了起没呢天下里几多再那么错空都先出不提呢天地米也有着国人才能够去学别上海以越国中给来上海崇明下来其他得不着日记一个里边人中送就可以我这有多少学不提你在年龄当中就学个道歉了天界能够就理解什么托起天界学点讲过
1: 나가문에 타파트 중국의 척도 구루와 신유바틀라 기부 담바 시스르
2: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을 출키 자주키 저진더 볼 교류
1: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2: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삼갈
1: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2: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시 미경신
1: nganjoe nyentam ki mipi sangbu dungge ki mipiheba namjang jibu thamba yi. Jibu thamba tang jokshing jibu thamba la mipi dene, thambe ju sang kyungwa ni, zhongguwe nyingdub ki, shide.

0: kirang ne khen du be thun
1: kirang ne sen du be dam
0: kang jong zhuo ling
1: kang jong zhuo ling
2: sen ba suo la mi ju zhen ni pe ge mang zhe ren ne ji chu che ke jin shi yin la mang zuo ge san be ren ne ji nang dun ke jin shi ge yin tu ren be nang la mi ju zhe ki ngue ta zhe sum tu ni le che ni jia ji mang zuo ge ke lin to yu jin 강조사토로 롱어 주제학점 균진 제바타 다르베 중유 대랭게 강조론의 리선아 뒤로 반대 원주라 탄 조린 슈바 오자르함이 규제리 강전 기회 이원 초치 그바디 슈인
3: 어 개반대 원주라 공감사
4: 아 공감상게 어
3: 다른 줄함이 규제드니 강조사토레 다르제이나 로마 우지 두고르라 만족게 하자 녀비십신는 거
4: 봐
3: 타밍 규제 간주 만족이 다 로 망부 된지 균장제 도스 균진다 다르베 용해디 콜라 믹스에게 베지 요한토시 지그리선 링아레
4: 요지긴 레진
3: 저랑기 간주 지다 라미기 탑된기 냠뇨여라 리줄레 지 김준능뇨여베 인디잔에다 간주 타밍 규제들 믹스에게 요한토시 근데메 뭐저 떠드지나
4: 레세긴 아즐라메도가 규제디니니 다 간주 범미리기 다 자진기 노부시리 다 미리기리네디 다 예급기 노부시 계급 기준에 노부디 다 전문인 게 좋아 미리 투문원 외리네 다 자진지레 봐 띠인자 단다인 뭐 있나 별이야다 리베슈노 당 리네 나초버 요리데 지 좋아 미리기 다 의미리네 수시하게 대전체나 숨장리요 말에 지디 계살게 종디체 니디 별로 소화리 받디체 근데 숨디 아즈라면 되가 주제들이 다 아즈라면 되가 주제디 망출은 된제기 담망시 템포 소야게 좀 전년가 치슈는 게 치슈 찍디 가르지도선

규제디 태가 망조고 초하다 바다니보다 망조고 심감다 바다니보시부지 딘제리샤 다 아질라면 도가 규제나라야 당원에 제나 도가 규제 쓰기 요리데 녜 대비나 다 되나는 진행 꾸인 되는 시리샤 빼자잖아 안서 소리 변나라야 고숨고 소사지 요르바 군주름 신기 고숨 소래야 리네 담

0: 나마다 양아선 돈진치다디 남다르당다디 다가는지 미네 담네시치야 저도 사망하고 주제를 봐 다 이익을 써대 가려서 아질하면 되고 주제디 대지 아 망조 넘어 가와다 교와다 어 진짜기 가주처와 메시지인지야다 학벌도 아질하면 되고 주제 로종 체제 어 아니 미네야 삼년 없어 시부 태운 거라 대인도 배 고슴 그 써 참말로 아질하면 되고 주제나요 하드네 야 아질하면 되고 주제나래야 배나 란주 미리기 깨달을 것이로 봐
1: 어 시선
0: 지금 믿음 미편주 깨지시에다는 게 리버지오라 대 참마 아질하면 되고 주제나요 깨달을 거 유도 자리고 계주도 참말이 아 하지라면 내가 주제는 좀지 나로네 배치하는 남다르게 잡숑 전부 개도 좀배 좀지 진단 채워셔다 알아봐 좀지 그린다요 아 하지라면 내가 주제 나로야 낭대리 벌써 오르바 딘제기 양 개주 데스데스 소용 거래 야 하지라면 내가 주제 나로야 양지 망조기 시 당년 제 대백이 세계 그린 메시지로 봐 땡시라야 되지 땅가만에 있는 년진다 되지 요 말봐 세계 배 주제들이 영원적 심지 얻다 딘잔 세계기 주제 대야 하지라면 내가 주제 나요 다다하면서 아저라면 되고 아주 된대는 신나우드고 베베 경크그리네 당연한 베베 글로 근데 공구여르베 변체 근데 공구여르베 메시 베베 글로 근데 공구여 아직 모체 근데 되게 여르베 딘데 양지 다야지 여르바 경크그리네세 디에야 아저라면 되고 하나요 딘자 아저라면 되고 하디 너가 잠마세다 링네기 척도 아 망자 미래야 다윤데 좀 강글로 남다닌게 말이 가지 글로를 다녀요래 가지 인베는 대신이 다녀요래 가지 있는 거 잡지요래 잡지를 다녀요래 한 가지 뭐를 다녀요래 답변지 제가 가르쳐야 되었으나 망조스야 님이 소소 가신님이 나줘요래 봐 나 대화 뒤나로요 나는 나줘지 통야 여비 인자 뒤 가르쳤으나 안 망조래야 멍시 땜보다 망조 용어 축소 침보이 봐 뭐다 기생 치시는 치시 찍들이샤 다 기생 이바디 가르쳤으나 코리아 가림 봤으나 찍 대명기 개발이요 말이 리그주장 포저 모메시아르 갸스르 처음에 개발죠 너가도 보게 직접수나 먼저 등급지 뒤단 지금 말 등급이나 갈때 톰보 씌우지 쟁아 등지 야구를 봐 아들 하면 너가 망조 지구라 지 유단소를 야면 내가 돌아서 그래 돌아 그래 망조 다님도 대명 찍으시지 처음 그래 저때 잠바 아니 신에 너가도 당연히 치해 때보다 학벌도 샘단이 오자 다나간좀이 엔직 로사센조이네리 리제기 최고카이는 가르데 돈보지요 여러분 가르데 돈보인데 데모 단계한다 내가 바라는야 가르다지리 그러봐 달 한번데 디요 말해 역시 주는 해서 한번데다 냉제 먼저로 치스 망조지 고라 저로 치스 대인데 좀 망조다 생단이 뭐 차지 생단이 뭐 제도 좀 아니 망조 있기는 한번 가보면 괜찮지 정신의 야란제 처음 거리 처음인데 좀 아스스 가림 봤나 데모에 선한데 멤버체 규제를 한거 선한지를 이제 망조래 되게 신비 주제 디자인 멤버는 로안나 노블링가도 받쳐도 모든 제게 야란제 한번 주면 요 말데 나 도모다 다음 산 저거래 처음인데 더 지기다 생단이 뭐 차지
1: 생단이 보다 디 미디 꿰로토요
0: 오디리 디인장 아시네 아들하면 내가 교제들 샌단면접 이완촉슈텐데요 디 이완촉슈도 여자 다바르다 주도당동 예분에 롱촉질러니와 체범해봐도 윤튜브 윤튜브 잠마세 지쯤 마 윤튜브 대잠 일인단체로다 가루가루다 단대원도 재미는 아들하면 내가 교제 네버토버리라 망족에 가보시고 라버도 로충에 나네 가보시고지 대인도 지금 시주상 니나 들어서 나로 하면 교제들 미세겠다 수수 예를 예심에 남아든지 통도고도
1: 그다음에 걔나 모진나 원당시리 지기 디나로 기행교 달려요 여르세 여러와
0: 레지
1: 양수 돈에 부중도 전에 디직 들로 담다 간자르지다 데네 심제르 담다 데
0: 레지 다디나리아 랑보지 다초 디그바라자 망케 냔조시아리아 속자 담은 데 숨니에 된 거리
1: 대용도 전에 어다디 가르지 이나 삼지 내주디 신데기 로스케제
0: 산나
1: 스테도 와
0: 산나 레지 레지
1: 네 오늘 가서다 라미기 기와초슈기 낭즈제 직선로
0: 레지 레지 레지
1: 단다 콜레 슈브낭 시리 간즈 라미 교제디니다 리네 군득 교제디니지
0: 레디샤 레디샤 레디샤
1: 디간즈 익다 로망고든지 만조기 이원 처지도 신진 제르스 거봐
0: 레디레
1: 단다 디고 샤샤비니다 쳇진라세 인 타르비 중 미리 파조 단계가 파조 바르레 비레다 제딘데 마르두두 전에 간즈 라미 교제에다 간즈 미리 디제고 마이 바 사고신다 계제 주요로
0: 레디레
1: 이원 처슈든지 여자네 신다
0: 타르두 레디레 디디샤디 아슬라메 대화가 초박하지다 미게 나서도 봐 종계체가 된들이야 잡든체가 다 대마카체 같이 자성아 제대로 좀 봐 아니 부귀 대화가 된데 진벌이 달메 대화가 초박된데 진벌이 다 된데 주도 좀 봐 되게 난도한테 다 하고 말 봐 하고 말데 경고의 절로 지금 마땅야가 남다르게 따야 저모 잡지에게 등

0: 다 텐솔레 데제 뭐냐 다 리네들 가신 거는 뭐 찬나제 그러봐 시부 야채나 다 옛날 민자에 개주 되는데 근데 아 괜찮다 뒤 가르지 베스 어디 아질하면 돼 가신 게들 다 로트 길 하자도 규요리 강조사도 유비 규제 미세 젠지리 어 세 신이 콘조베 지 양센치야 양센디 군에란데 시버다야 시버대제 아니 시에는 매베 개주다 린당어야 린당도야 근데 이게 진짜 뭐 시부 용도 아마도 아질하면 돼 가나로요 바가 되는 민나서 여러 봐 난지게 매 나살에 배서는 게리로 된데 내려야 직직에 단데 바는 민나서 돼 통인도 양생게 소화되 쉬우제인 것도 라온 라온
1: 단다 어지시원 능신레 유노현달에 두 스탑드나가 페이지도 전에 대행 안 주기 달함이 규제디 베르기 남아지로 와
0: 레리 레리 레리
1: 능소지 소소 사자데 제고 매매지 실로 침비네 데모에 기타다지 도나지 응거봐
0: 레리 레리
1: 이 규제디 컨트레스 피게 당고메들이 쇼긴치 테스기르선
0: 다디 베데 할레베 쇼긴치 보리샤 나마에나 맹안조 아질하모스나 롱바춘주 소소스나 차비아데 갸체사 차비나 헤사 차비아 당나시 고르규 차비온 세제야 총조 펜지온지 고르규 체 차비온 시아마도 딘데게 요마레 마라랑게 냠용안에 시에비네 고주고별로 예멘데 바질랑아 둘은 스멜함 조베나 주베레 고주고별로 다가라네야 다사마요 제가 저 차비온 당부터 제브리다 온줄함은 라소 제베지로 총견나는 탱모 당부도 올해사마 잡든지도 배때 현다면 잡에게 다 수수수수리야 저원님 보지 거야지 에다 지 데모 안 넘버스 로고 야치도 배 뒤윤 총세를 잡다 정민도 시작이 뱅강자랑이야 다 배시부도 다 디갸체르도 글리글리리야다 레서 잠마세 시그지 되는서 그신다 아 딜레도 되다 딩급이는 배 나사도 가이 내리다 지금 삼리든지 한 지게라서 보다 근데 망보지 기도 잡도 다 콘주 되는야 미리 리네디 개주 상보도 배게 지금 뭔 거로 봐 뭔데 잠바 참여는 저원님부 저원님부도 주인도 부재야 줘 스스로 능고지 나주고 잡대면 다 대모 단계는 잉버는 간서 잉버 간자면 양남이 쇼죠 들어봐 다 대모 단계 멘자직다 네버 멘자직다 서구 멘자직을 쳐준데 안에 대모 주제와 랑이래 그래 저와 줘 저와 더러 줘야지 안 낭조 망보 최고야 밀레트브드 제데모스나 여제된 거야디 한 규제버디 잡된 게 추제디 토르죠도 봐 진짜 이게 된지도 니는 다 정말 지잘 나 내가 시부된 것도 다 명예만은 배가 아직 남아서 배자만 잡으라 다 단대 중국 중용으로 잡 대자만세 다 단대 인배는 계속 개나 망보질을 차지 아직 남의 대화 주제도 관계 따지 통신시야 관계 진단도야 진짜로 봐 가쳐도 오는 봐 미리 내다 계급을 쳐봤는 계급을 점령을 쳐봤어 다 된지도 진짜는 내가 신부 시부된 것도
1: 다 단대 안주 민도 차관련이 라면 접수는 치와 게스 주는 거 여러
0: 레지 레지
1: 또 차도나에 디난 되선으로 들어와
0: 레지 레지
1: 아 디는 안주 다 팅럽 지도를 녹세 뒤니선 줘 되면은 지금 안주 녹전 쇼고 얘기 선 줘 디간들지
0: 다 되균 다 아직 하면 누가 게 접수는 게스 다 또 쓰기 여름도 오늘은 접수는 안 쳤나 다 접수는 게 세금아 단다 공도 쉬베 접수는 게 디토를이야다 게부 대바대면 남달세요 쉬게 잘랜다레 남달세요 키로와 공부도 이제 남다르세요. 밀레레베 남다르세요. 다가나시 아니 김인기다 유조 소소 소소리야 담주되어 하든지 다 아즈라면 되어 가는 주디시제 잡수든지 요리 다 고든 소르데 다 아즈라면 되어 가게 주제디 주제난도 밀리야다 삼년로스 야우로 봐. 다 삼년로스 나로 차셔나. 낭서도 부 차셔비나. 다 별하는 중에 망주듬 주리. 다 낭세 나로 차셔비나. 보면 낭서디다. 시규 장보지다 여윤이는 시작 진조유 괜지 그게 리나범부 방만을 피해내베 리나범부를 야베다 닝구르셔도 표준 서부 흉갱기 방만야보지 또나 나라대도 부모야보지다 남아라주도 남아야보지 오다 딘지에기 단다간다 정시성부터 중구요래 학벌도 아주 낭세에게 남다디 나로리야 당부대야 리나범부 자신기 낭사디 쟁기 방만을 쳐버려봐 초두잠바 아니 낭세에다 나 방만을 전도 민두시도 아마 양사세도 이시 보면 남아라야 마담바이나 여윤이네야 침주 차고 용구리 동해 세매 용구리 있어도 신의 원에 밤하나 삼시 제제 밤하나 동해 뒤에서 용구이나 내 밤에 가다 죽인 시야 보모디 밤에 가라 진주지야 시규상부터 친구 여러가지 하버도다 낭세 접종 랑게 뜸주 디나로네 수르 신시 가르친 거래스나 지금아이나 원교 체림 시기르바 토림 범부지기 배배 김자네야다 지금 전시기 토네 밤하고 유시야겠다 자녀 모임비 지도다 자녀 모임비 다주 다디 남아 미리 간다 이거 방금 간에 유효처벌을 봐. 근데 이게 그냥 주요래. 다음은 지금 배는 건 좀 약사 폐쇄 등 유선제 사실은 다 별하는 원수 중에 무조로 유 제가 유대 교제를 봐. 다 들어든 배는 아니야. 예부 송장 간들 지금은 미리 당 미리 바라를 리니. bere. Nina karin basna ji zadyung gi chewa zuya. Dinje gi chunde yobe yinza pe yune pesa ti zunda. Megi tang gerem ne karin ba. O wesin gong jor ba. Ya namal suibe. Ta ti chewe tam ju di debe lo chedon sum je kone kyang sha jo tang gi ge yin ne re pe yu yin ne re pe da rinne gi chewa ta miri de miri par jong da zadyung gi chewa yobe ya. Ngu jung gu lu yu dan ti je. Tabuyu zaya, dibara, o, da debe lo jogu chule mirida miribara zadu nyamne ge chewa dinde zuxia, an tanda yinpe ne mirida miribara la janyamda zadu nge chewa, lakbardo mirida miribara tundi chiya di, rime beri chene tundi chi. Tanzo shivuji samne lopso tungri. Da pena ya, gebu chimi kunde damju soro chasha, damju di nala gebu chimi kunde gyono la pangba kaya meba gatte uibo na jimba da di shendu, da chimi kunde se tregi chik simju sangbo, migi gadu di susu gadu na shi nyong tunge, da tingabi na pende siya siya yungur ba. Jizo kata zik pige chimpe ne di zik mila chamba dang, zhan nyam dang, zik nyingji siya gogo chimpo raba. Dindu ya gyabu chimi kunde ntam jo nalu. Tindri yagin ya, jo jen nang do sin na mi ju lop su kor di shi. Burdu duan je, sangpa sangpa tong zo chunpa chigri. An bema mba agi tam ju nang cha sha nang, bema mba siya de ya, zik gyabu lopwe chu jingi shiwa zik gado tseme be dubu dang na korangge nyingdo, korangge babob dang. Tindri yagin toa ne pe, dhubi yagin lega de pe de, huda bada che dhubi yagin da, dona shumba mebe nyingdo ki da, chawa lik dhubi yon yagin samyo lop su di shi.
2: Jikyun Sokbe Dushi Denporzu
3: Gyangkyu Lengpu Sabara Bebe Gyu
2: Singalengge Gungkhamsang Shamliya Jikyun Sokbe Dushi Denporzu Gyangkyu Lengpu Sabara Bebe Gyu Jibbe Chichili Chen Shukhin Mwenliya Lengge Ne Dunji Cheji Singda Tokhin Tengba Tiarki Jokpa Nam Tsuwa Yabu Gikyu Yongwa Rokram Cheba Shibti Senang Shi. Dawa Chubin Nang Su Shiling Gwole Zatan Ni Yu Yi Mianze Tang Le Zhanba Cha Xin Kang Tsar Gito Ki Be Bar Yu Aba Ga Zong Hong Gir Gao Li Chong De Siru Le Tu Ya Chong Cui Dang Zhibu Yi Ting Ngay Shu Ji Tengba Tiarki, Rengkim Tu, Xiling Guoli, Li Ri Lublin, Magasi Renglu Lublin Ki Kapar Linxin, Ki Zu Zatan Ding Samlu Chepsi Ki Lopsin Chokba Yung Samba Dukam. Zhigri, Samzu Ti Yabu Duji, Xue Xin Yu, Kapar Langcar Ji Kong Ki Lega Chi Xur, Nin Xie Ji, Ki Le Na, Dan Ki Lopsin Chiba Zhu Gui Bi, Chiri Yabu Che Gu Yin Xi Ju Yu. Masi lo dunju lang zam yin shun, tenpa tiar le lo na shun tu dar ki lege simshu chenpa dien la, tong me sim dun tapar yi le denpo nye yu. Lo jur gu yi gup, tenpa tiar hu he hao ti ne, si ling gu le za tan to legar gyu yu. Zhu kui tu le ma tak bi gup su, zhu bu cu reng yi san ma nui bi chu xib gong chun cor kir yong we. Kong chun chuk cu ngan cor de du gu le me ba. Kongki tongwe, tiga kongki zhobu cho cowa gibshi gigyu yongwa rongram che gyu simta je yu. Gabti du gi ke lin ti milu ju cha xin lak lin dar yu. Tengba tiar ki zatan ding si cu batang mang cho le gui che che di. Jung kam sung gyong ta tun le kong pi, bapa le gui di je gi lembu sab zi we. Sanne tiga zhobu tun gi cowa lik ju chenpu chung yu. Nye dong kami nish zog ji lor, Tengba tiar le dunji cheji sing da toba ta, 提及天不天而起，则谈谈周边起，提为讲别尊起恐个乱么样。他对金融创新研究之际，金融四周给我用银币听不听而去。这么年头，在谈妥落地创新研究工团苍马的局长签约，当面双枪松江谈，自信松江，全无松江建立，中肯松江给来给做那些。况且，卓不谈来气不错，昨晚俺为几把解散了，创新给肯定团来几声奇怪不满些，松江出狂撇动作，更恐谈。中肯可又做准了通勤客，人文出堂内，私人每日银吧，一了颠簸的年关系绝不行。四周了头也充足，桌吧八牙客，况且四周招这年头，新南干错的钱不多。况且在他了松江也不起关系别，干没贴了关系，没不起个月计些不行。龙文铁大人听不听而去，所中的那所具体，确实所差在内他，中肯松江杨明说，做不错乐月。况且特别单位明说他，来说，旁边所差西边城市谈团别吃得给，做不忙不稀奇，所差其他的更多穿越。听不听而去，轻谈谈你为做不园林去，听俺年轻去路，你给他怎么谈？帕兰加拉镇所采取的月别，在他岩心土脚上，结束矿区超过了年底，做帕兰所采谈，玉里所采所脚外，除此检查里边看，永不讲也不是全息就遇不上。他在园林看起，落日永不怎么过吃西就拉镇什么蛮些，现在人个人所投进，永不讲怕能穷遇不上。虽然其所在团里可能没彩排，听不听而去特动，四处老头也从最难吃的几个人吃过做不谈。我们虽不连轮谈，肯定新招团在陈从所给团里狂批学清单有不是。四处老头也从最肯定遇过人体三百千遍，听俺特人龙口音别就可以重做题，他家你人看三的检查区别遇过的每次性多可以。德顿王部努力碰完许别次，在他顶西龙铁布当心，跟人呢路口目的躺了多少找我他，听不听而去，咱们托习中了那边，那么去新这顶，在他底了，俺让去南面松江也不几个人西边，况且干没有体育，况且铁蛋松不热了，自看铁蛋煮不熟。这个人给下面亚蒙图米热面米热盘能热送不洗不提谁能个谁四川行情我不是清晰让更快四字的国总图那边四川出家的给客人别人从松更快图穿着不死的忙不学不是穿着不死的人让给其推磨磨银别落点索价给日子清晰是四川出家的给客人别人从松江开拓穿着不是的切断断给了什么信念人从松江开的念给南起穿着不是的长波盲虚给存起人心给松江开始多可是不是盲错给松江读戏你的心色都起念三年提给中肯苦肉落的心理所亲不谈切不及中肯那么人心呀跟去理所亲念穿着不是的客场波呀电表案拍摄又不是米热内米热盘过送切别中肯苦肉你这里没得吧理所亲吧他落落我中间给了这边唐玉林呢四川出家的给客人别人从松江口接受的呢穿着不是的新旧的呢得是彩铃入开去入门言行若你是真的给客人况且让你给阿伯过送来给军干部处的他他把穿着不是的他地铁前呢落送去锁住前边军去看了这件事不过有事罗铁大人穿着不是的客规矩撒狂起了千百万岁这位谁的家忙都起不他他同温切通滚别拉瓦他热滚所讲通用为唐玉林去提给中肯苦肉你的心理所做我心图不及写不是唐玉林去修给我操我唐小刚呀穿着不是得是不是连把心读口的心松江开铁的矿德部得是不是连把全中年与不他先特通特斯坦部国送我送去做送去撒空西部给我那么人心了得是彩铃七个月不是我们且国送为国送七八的干不谈 Mik, Nyugu Chiela Dengu Guyu. Taja Khunzui Lakto Khaba Na, Rinnu Gorsu Malachu Yubi, Jeyu Chetrin Dunju Chetibu Yubi.

회기 자체 지신의 규모를 봐. 장노르 표초의 공시를 뜻십 제바. 장즈림의 규림 시본 냠수용과 장노르 표용모 살직된 최집제 제조고 마세. 추구치네 집에 빼러 강도 교대 매도기 지심 최도 빼러 타 로게 망수 공시 용소량 제조고 윤. 위세도의 유고르냠 렐라 송경 자체 링구이기 14제기 코죽 천진 도담 체내 인다르 유고르와 갸라마도 내린 슈그메 그세 맹에 바라 링구이 대림지 있겠나 유고르와 미팅 치숨점라 내린 슈바타 유고르와 초베 초제 균투 리스 당내 도메 산에 대게 김상당 켈레기 레미네 신천주에네 개코르단데 유고르도 용하타 유고르 레튼 관계 쪽부 대가를 용어서 겐덴 링의 유고르 뷰다기 이왕 초슈 균체 매발 체로 조심해 장누르 뷰튼레 코제 누르싱 장누르 뷰리에 남 사르바되바 니모 대가를 유고르 체바 뷰 유고르와 대가를 시작되게 한 제초구 유 링구이키 장상키 주된 조의 망수의 내상 구준바타 세모 장누르 뷰 자당 조대 니도 유로타 쇼바 메일에 랑급 기군네 컹리타 네도 누구르시베 젠종 통데 유고르와 튜모마인베 미기 뜸샘유 유고르웨 락다기 고코르미네 링쿠이키 뷰레기 락다 차장 주고 14제신 락다 검충낭 사드웨 정질 히메타 정지 튠제 나소루유 유고르웨 체메 봉웨 자양기 뷰다대규 사드웨 모 자릉왕기 도투구유 사토르 시수데 잠닌초스규바 정제 퇴내기 총셉 탈계라 퇴견자와 사퇴 정제 탐비 충충시키 로게 링내 유골 제조에게 나바 사르부대로 마세 사퇴 퇴민기 깽캄 띵슈라 되네 계지 컬텍스 교대 잠링라 벽이 총셉 탈계기 땀규 죄신유시 너닝도 구바르 초배 계지 장노부 소자켄 퇴소기 속진급 십주신구배토 중국 장노부 소자 레리기 퇴미치부 대인병원에 장림富义 천美本位 자양 사퇴健康 장노부소자 차답 염주체배 계지리리기 등조양부토유 디니중국 사퇴정지 퇴내 잠림진배 장노부리리기 두초토 교팅 당부인바태 로계캔댄지주 사르베뷰다 계지통주수 교로체유 퇴내 리초수 폐제조와당자 대례충외 케법기 산내태가탕 망조로 편바도신유 Nidong Nishi Tengan Lor Rinzi Gyamna Kepo Gor Chi Shibja Chume Chu Tang Nidong Nidja Gunjim Gyabde Tuzang Gudong Tang Mangso Chi Sumdang Chikdong Laotam La Pimpa Da Yu Lejub Lapo Tang Sashing Pongwe Erjun Sogi Yongbob Naso Dumna Lok Kormor Nidong Chuki Shing Jokbar Bapar Gor Chi Gengya Laotam Chungye Buse Shendenba Sojongte Keleke Sane Tegar Shi Tsukyu Yungchong Cheshin Mingara Lene Suyebe Chichub Lemi Tsangma Pyone Yinba Tang 天南巡逻六千罗马主义不是这档推送据南京结果呢张努尔布苏金新别战略所长协别罗科尔莫尔人际给我们三年提给张努尔布苏金新闻密定松家老总所长协呢萨德张努尔布推来给军队筹备配件了三年提给新闻别多数所长协约日苏基这股新年结合给高巴人把松别与国增重亏爬谈 게자 대장맵의 리술기 장노르부 소사라와네 계질 게자 주변 사드 뷰다 바라 제메 풍의 자양기 차롱 덤균이 벽이 캔된 퇴례 조교를 모르게 쇠냠되베 뒤리식 레라 사드 총셉 탈계기에 쇠냠되베 락랭식 대외장세 생일은게 샴라 모두 주무탕 장송 사장 유초경시 벼랑경 종기 추 고류 조경탕 송경 리된 딩섭탕 댄디 초수 구대당 고르테 모저시구인 2022年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月2日2
제게 사퇴 추위견 감식 되요. 시도 총결 남린 종토 형제 동불 미 개방 주시 동조직당 재화직당 사회 숨신배 형주 추배 때내당
대신 레라 장외 신슈진 구이키에 레테 편제 남한 튼에 유초되게 사실연유 레테 샹추 원니기 신강 모치 중일 하담라 띠엔라 르케웨 신슈진 토베 남추르 국내 초와계웨 신베 강에 베데세와타 겐캄라 띠엔네 추사바규 담라 모치 중을라 계도기 베바르데 중중케나소 자체 답차직 초대타 유베체베 조기 김시식도 교류 청아조배 갱감냠냉키 뉴슈유구 출내 갱외 규비 촌내라 송경타 주공 갱감된자기 고송증라 된도당외 주통공 배죄타 주고류 죄경냠도 폐제중유 뒤럽사르배 추배차샤 뷰세도의 폐제기 공덕 균체매발 교수진바단자 변종기 레터족준타 주고류 죄경냠제 띵섭 타종제네 사드 등을 시주부터 망초의 대사를 편배 주배 레차 지르신 강종 사도로 등교다 편제 모여든 바 제대 변종기 뷰세도의 폐제당 갱감 송종란 제타 매배 유수 내외 주배 마저라 균투 흉년 겸내 남장 죽준타 갱감 송종란 대교로 땜부 제신 니동 이생으로 변종기 주배대 마저고 통주 계단 주매 시단 제와 개 제대 론니 뛰마라 고르통주 야예 마조 균경 제유 존내 추배 죽준 남장라 망우 고르통주 십시루 단 제와 고단 사이 개 단와 다 망우 동체 야시 개단 죽지 심바 니게 롱아진 주십의 진기 신도 사르바드유 균투라 덴베 마조 기 추배기 멍시 지고테 주 고류 죄경 단 주 건강 송경 단 냠도 죽경 제바라 구대 닌덴 단에 사드 당장 추무 송경 단 균투 폐제 제 멍시 땡부시 딩유 탄데차라 강종사도의 추호타 주 갱감 죄종기 편제 균주왕군신 변종용기 주 퉁공 따동타 주 갱감 송경 죄종 지수 균체 매발 체로 조신유 니동 이생아로로 표현 경종기 주변당 소변 람록 덤진 자실 제대 주 퉁공 도담기 람록 년쇄 등교 제바타 출람토 팀갱앙 세그먼옥바르 체드은 쥐지기 자주에다 마윰 주월라르스의 자주에라 윤퇴응앙 꾸이대당와마세 춘수 쥐승기 강중시 장세기 레드은라 윤남쟁기 권의 꾸이대당외 로시보로 사추쇼르균 쥐경제배개균 지력무주 개당업중의지당 정중지니심바당 랑경종 리바인기 기기추호당 초십주십시 응아제수주인의 사퇴장부당 초지에라 계도기 배발네 따나두배 갱감기 랑당 강래군발체외 중국송경내 법규념죄 발탕 추기의 추송내 주당 원원발탕 변종기 주코륙 주경탕 송경기 곰답군 갱감기 멍시당제내 김상치동 망보로 편바통유 사퇴유기 추균 당무이 미랍내 미랍발기 기배 초딘송 제신유라 강정사시 계도기 배발외 중교량 원신유 생일에 샴라 모트 롱오동기 차신네 론데 포주 라메르 문시베 고르테 모저시고인 다오초바라 다주 롱구이키 칼롱트도 롱오동차지 예마뇽웨 차이 트심 강사트 겐젠 라메 차신키 도란데 만저 김키 차라 다동야 로 식동 숨제 이 공기 조아 테란데유 상매 응원라 조아식식네 당계럽 걷기 미식난 다시 마치 대비 주베 니고르기 미나 개무쇼르요 참도 총결 마르캄조 장 미릭샹 작다 총제 점키 사신 투시 대당 원니소 좀바 타샤소 내신 니웨 워도 웰람람도 체르 신종 워도 다주랑롱도 육진 믹세키 촌자 겜베 라우제 젠두르식 기가르 대신치 차감바네 두에 바라 차소와 츠 부동제대 젠두르 초부 체베 제외 땡도 무유추 총중도 휴신유 将 미리샹 기에 촌자니 지가 칸부 면도 시베 간라 뷰가 양쇼 인신 케기 차가르부테 칸부 면도 기 W 최시 단자외 칸부 샤차 시겐주 당계럽 뒤내송 将 미리기 매부처 대가라 촌바 주이대 신종 주신 사주장내 차소고 주유 참도 종계르 마르캄종 링내 유고르 주이기 당주이 수지 로산 슈진기 젠돌디리 인열트니 수유감의 차가르와타 수차 망원 뒤유매 다시 코너만 이시 대달 주바타 공기 만주 진두르 규네 캄부샤르체 게타 체로단데 스트란타 유난
페이지기 골람 중의 뒤균기 렉처 때문에 마르캄 디니 유고르와 별의 연급 네바르도 되고 같아 되고 가식도

시 베기 친동 사체 있는 같이 배급이야 가르초 담다르키 지추기는 강중사토야 지겐제니 조용키 신진 총주 참아야 있는 시지탄 나지 자기 개발체요시 지는 예동 개미니 슐루 다와 시바야 공시 서버미 초동 앞에 있어 권리시비 서버 토슈키 나지 지추주니 중국 나지 정리양자야 개발체요시 Jilin Yedun Gamin is Tsubshi Lu Dawa Sibaya, Chomulami, Naji, A. Jizu Juni, Chindong Tang, Si Torki, Si Jijin, Gudong Mungur Tubi, Zemni Yangzeya, Chengsi Gudong Tubamasi, Puryugang, Si Tor Tubiwashi, Minge Palia, Jungu Gudi, Punjong Gongsi, Jimzi Gabina, Mengu Gor Tongchur, Niki Gaju Gani Danji, Ugu, Jilly in a tree, ship to see Nitan, Nidon Chi Yutan, Jitu, Sumchi Choton Zubinalia, Naji Jitu, Chi Choton Yutan, Michi Jiria, Naji Jitu, ship to see Truji Yubi, Gayonki Antamoya Liversi, Joyonki Sinti Chongzoya, Ugu Chajintan, Siji, Chaya in a shadow to the Gadget Gasimatan, Sinti Chongzo, Gadjugu Dunia, Naji Shadow to me.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庭人庭企业评估，票给龙庭写。给他那按照那三把的突击写学，我按照提人给那张卡给我的数据写。提案就是出版的短不怕，第一个给继续给一个四段那张东西他，就是短不那给不怕。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요. 추즈 고분에 주부파라. 감게 초두 레전 돈요. 추즈 주분에 중립이 파라. 암게 초두 레전 소 돈요. 추즈 중립에 조송비 파라. 선교르 레전 돈요. 추즈 조송에 주비비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요. 추즈 주비네 주영업이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 돈요. 추즈 쥐엉은의 주주비 파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윈 레젠 동요 추즈 주주분의 주둔비 파라 선규르 레젠 쇼요 추즈 주둔의 쥐업계비 파라 미리 양예시비 릭제 레젠 동요 추즈 쥐업계의 쥐업구비 파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젠 동요 추즈 쥐업구의 니슈비 파라 감계 초규 레젠 동요 추즈 니슈의 니슈정리비 파라 암게 초규 레전 소동교 추즈 니슈 정리네 니슈 작성배 바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전 동교 인비 헨게네 테다 센시는 규 저와 유

0: 유족준 집에 파라 중국 공배대 사르바다 리그베 초수 포주르 침바티 점닝을야 고급 개진 고든체유 랑게지 로덴 교류민가 추제 토베 지조고이 갸지 동마다 고인 남배 점닝 벤주르 족준라 구디 동외 춘다릉 신지 지덥시 인배 차네 하난 장면 유종 초가 최동 내니르 체대 롭지 송춘 시주기 개법 균투 만두친유 하이난싱위 교류주 딩섭 슝듄카 랑면 유종초계 레둔 오윤행가 슝듄칸게 조린슝바 왕펑리이 커주다 초도 진진기 계섭내 조봉치세 댐병아 파르데 하이난니 유구르체 유조보네 계지민의 조봉다 계섭주외 총듄 코르교기 고목해 침부식도 교류신 유비 콜러시뷰케레기 중규 총라라 레국규지이다 에시아다 시디갸주 침부크에도 총듄니르외 당과 개침부식도 교류유여지 송유 로줄 하잠진 랑게지 게나 튕기지 진타 뒤마라 게림 망부 게데 니동이 슈쟁알로로 고르 통주루 치 갸다십 주신규 중규 점링기 벤조 파누 용마라 레기 뷰체 로망 뒤마라 갸지 숨주 예매 균형 톱데 점링 벤조로 콩베기 치 땜부다 치 르게 초베 군유기 중공수 교류 롱아젠지 철교 중어바라 갸다 체제 로든 시진핑기 소신 남외 당 중앙기 니지워
1: 中国党建议出行情报贴比这些托牌空白的冷不具体冷不下等于的熊密等于前的我来自度电白中局的措施军也是第一个来库内比外内次中国搜侦塔女主娘之连措起到主别进去给你到我同步内到我阿别帕里去给用其措起搜侦情报国同局的车给他是不是出他出多什么他搜侦科学接下来电报他
2: ビューセンリクベコンビギナバ、ギュンキョントバ、キャプチャチブシ。ダオタンポネ、ダオンアベパル、ギュンキソキ、ソジンチンボルチュ、ソレトンセキ、ソジンチンボル、トゥソンレ、キャチンアツァシパルユブシ。ダオンアパル、ランジェトウェ、ソジュンレジキ、ジュギュソジンクイコ、トゥソンレ、キャチュンアツァチパロタン、ジチソジュンレジキ、ジュギュソジンクイコ、トゥソンレ、キャチュコツァンアパルユチ。サンマ、ダオコムタントナ、パルユブシ。 中国搜侦七镇地内区主任刘玉航去，借用其时空根据丁兵啊判断状态出击，国内三年外，几个人搞不清他，孙女侦探探他，三大的监控器搜侦结果共有了蛮多情报贴，随军去蒙西搜侦来，我是特别有劲。第二，搜侦去各国丁兵啊判断员外，估计特别地位多数的确立于集中时，南京去搜侦的第一次。
1: 对中老南塘陆军起诉要切磋，咨询苏军去，拍给我说南京起切，我是判断抓心不疼。听来人不是去南京去苏军归国呀，就忙托抓心去。到塘不内到我别牌，那里给天空去苏军进步了，推送来，给将我再去拍了又不疼，可给我编辑了去，只给苏军归国，军队我有劲。 贵州老在独林塘，所来去搜索平民微博，天空尽头，票据起不少，客观十三期搜证时刻，根据改革军事。到我班，立即就留在他。今晚忙再有事呢，谈事呢，提醒你们是有这说，八月天在去，只有搜证期间，推送来考试所了，感觉十九差两个塘，感觉给差几，感觉送差几，怕了个不是。
2: 最初来古地东的戏剧给偏吧，明星我是态度清不淡，连能啥吧，给新给我成为古计划，他留到我堂屋里到我阿边牌，从没最初搜证，接下来判断穷游不淡，下班途乘警最初去采就忙途清不淡，提档接机，客观十三期搜证他，可追及他拥有了严重的重视，到我堂屋里到我阿边牌，搜证来之期即用不。
0: 国统局正阿谈，给当什么谈？推送来，加只西餐你拍的话，总来苏军给来去，连你的拥抱，推送来，加只出餐你拍的又不是。第个来我呢，别问你出，第六年中国空战党五年呢，龙我家的居民啊，考虑为落营了，马的马将军了，结合他的龙我国主考虑为落营时，路线特里没多，七八天呢，龙年五月清明都吃了呗，搞的马的西北，白酒这样，接着是银白钱呢。 中国啊，米勒卡西亚的森纳帕加什么下雨？一个吊杆扛起没有啥对切呗，米勒路杆啊，特里米多几百台，进的准备拆今年呢，拆新年拍了。 갸르투 첩듄 체주 임바다 서지루양 차젠기 IP티 튜럽 체가레 게야 나르신 순쇼기 켄유바시 디랭기 징네기 중국 짐 시베나 롱예 외 침짐도 체르베 까르마라 시베 디베 유중 빨린 치서데 서지 딘신 임베 그 임베 장시 메베 나우유 총조로 교태 산에티게 치다르 체네 서지 튕궁 옥된다 서지 롭스베데 진강산 리뷰닝도 미릅내 미릅하라 균진 집에 고로 모두쇼주인 장시 메베 나우유 총조니 송기릅 홈에 퇴고로 죽었다 나지수 계급 서주 막변 숨다 少将 막변 망부 소정 체유 총조는 마르마 준시베 준부다 니둔 최조 초유 마오쩌둥기 흉내 닝부소 디베 서지 내유닝부 망부지 차유 나우유 소구기 입다 서지 낭도 냠제 서무체바라 된 메베라 서지 롱년 총조 시수 차바다 왜 짐짐도 세르베 까마라 시바다 리부 진간산 시바소 서지 롱년다 닌진 되가르 주자 카세 빠린 체사 인신 튜무 메인베 롱년다 닌진기 서지 튜궁나 된네 나외 총추 심주다 롭종 균제 메바라 뷰제 토르다 림부 버신유 메베 나외 총조 제유 겐쿠바 단촌리 잉어드 나와다 싱나 간주 까마르 주제 조보르 체베 서지 심주 롭종기 럼디 지라 서베 띵습 체바다 서지 내유 닝바다 롱년 년진기 중남 나외 총조 님규르제 제뒤 담자 체바다 롭저 딩종기 로마다 롭진 로마남 나외 총조다 내유 닝바라 규규 제주 체데 능주 남바다 냠린 남바 티슈 남바제기 롭지 체바규 시왕기 롭지 냠바테 정규 냠린도 교바다 베딥기 시자테 응유수 용조도 교바 체유 제주유 데모타바네 티슈 체베 바르다 년반에 시도하다 용조로 집에 바르기 균도래 심주다 롭종 집을 용게 나슈 미릅 남라 삼베 심규 티베 스바 티뷰 진강산 롭진기 로마 시에진 타오이 용조로 티리니 베딥다 롱년 코너를 따와다 두나 샘라 티베 슈긴 틸레 치와다 이왕 촉슈 틸레 치와 유바마세 양규 진행돕니 사지 서시 디토 돌아지무 괴바 따르네바다 미릅내 미릅 바르기 척균난 제유베 댄송다 겐디 코르바식 이마 난주 응은제 시도 돕기도 제주유 슈누 미럽 추연 용소로 오마니 사지 징내 유고르기 순냠 퇴슈기 중재식 인라 사지 균진기 순냠 퇴슈기 춘주식 양시 단준리 이 표숨 错라 나가 만외 롭수 시딘기 퇴럽 사바라 사지 척균 균퇴다 균제 미바라 균종 토바라 중유 제주유 단준리 이 안주 로레레 심주다 롭종기 유고와 미팅 구범 잠라 닐린슈바다 첩지 사지 징내 유고로 야주게바 따라 공비 침바티 산에 디게 중미리 레슈 버바르 용교로 그지 뉴덴 토바다 유미 뒤칸다 서동 켄덴 신내 튠제 징내 사뒤 튠제 소기 레리기 나바 균제 메바라 공비 침내 자지 사지 튠공태 총습 다르게기 그슈 침부식도 지교로 최신유 지주유
1: 이글레 쿠네 비웨네 츠 山东省级出口总编人不同为日记给吧乌秀清这期间张连刚起龙行皮松时出口的其促行从别内车内既然没有那个促行让点三队的地内中国取消日期青岛出口内怎么能图看不及内人类出口中国托车三米七百队有不是小别青岛出口从路出现局无知团队内当行不是 人工建起出口出现角色给他准备给牌骚扰立别人工建起浪口泥点起江森南别基地出口给他出口牌这里出的提醒语三位谈判他密出口了怎么给别江森南别基地出口了起露宿村新康图张连刚起年纪了几年来这把他接着这个事许多路阳江提醒不是空气
2: 最大的级别密居里骚扰团队被直接抵达他骚扰团队被直接抵达去路大吉情侣他我们就直接用去库尔格去吉朗街牌去从天人行的大气营是不是各党团队内江森南边基地出国的去人工啊出生去南部西的北塔那里去外他们来去超过说话丢个眼儿连不他马儿比不接听起了出发用这最大的他 是不是这里通明啊留住不穷时空气明儿即可的给密切看了点呢我去问去他我把密切他听过度记些不是你懂中松的了怎么能去跳个出个电车居呢让给去电松了呀人工间去出个几个面不是 罗铁尔青岛出给人工监控出个组织那么长比如组局他接不他各铁尔

0: 거의 균형 체나 신의 판류 용토바 세보로 춘 예지 송유
1: 니찰 냠제케 소기 총치 구드 레시 위포니 나르신 콜레시비 피겔라 체베 카즈구두기 니츠시긴베 저민키 초 강사르 유베 미남라 슈킨 스무팁긴 괴라 민아르 콜레시비 벤조 퍼슈 셴바타 위폰키 뇽동차샤라 누슈 응웨세 되베 유베 로창 피게기 히바 군투치로 조신유 위폰 시비 미지기 지소기 능추이 년바 티르 초급 중국 위폰 뇽동키 락린키 냠제게 초기 뇽동캠이 숨줄루 군투 피게 추짐키 위폰 뇽동키 미체 응규르 경와 군슈 티웨만와 네유베 계지 지초탄 학바토 계지 피게 조심베 계급기 체투 도쿠르톱 유지 송유베타 콘키 콜레시비 피게 조심베 계급 치슈 인베 중코르 팅아 우이폰기 김베 강의 체미 체뇽유 로게진 각주 가시 체베규 총습기 우이폰 민보로 통추 직잠 창마 우주 도바타 롱아 뒤마 우주 각주 키 총제 사덴 탄갸게 당외 위폰 존 게게 숨주 소니기 지용법 고 통추를 치지 탄된 동래게 외 켄덴 주체 튜네 기승 체디 시균정 신키 위로 탄 위부 미착베 타체 덴부 송유 닝루 진키 돌라 이콘 비바타 처시지 레바르고나 통도 발숨토 타이콘 치베 닝슈 탄 닝주 베탑기 닝톱제라 되네 중국의 냠제게 소기 니동캠이 숨줄루 균투 피게 추짐키 우포 뇽동키 미체 로주 잉은우르토 문규르체네 콜레시비 우포 뇽동테 레게비체 주체 듄레 겐와타 네미 우교르키 두시가 냠제게 소기 추추나 문수 주 유지 송유시 테모르 샤르메 종리 쉔바 사비노이 유진키 듄바탄 균투기 지주 자주 딘디제 유치 위폰레 남바르게 토바 중크이 점린라라 주체규 중크이 락린키 위뷰레 와마와 시베 시르수 돌네 페게 조심베 계급기 양외기 베존라 디네 위뷰네레 베디 주토바타 니게 토바 라주체 유지 송유브시 니월로 시진 위폰레 조와 시바타 시진핑키 위교 남시 지두 시바 지게기 게이 망보르 교르네 지게기 로바보 망부 삐좀 더 드유 중국 캐주 덴베 위폰 용동키 렘푸르 규베 중국 캐주기 위폰 용동키 리베 슝루 조베 주경키 두시네 로교 람스 파르타 켄덴 나바네 무주 라제파 중국 위폰 용동키 냠뇨 점린 토 캡신 유베 콜러시비 위폰 용동 차샤라 제시르 진 초베 주경키 마비 코든 체규 위폰 용동키 탑람니 냐쯔벌레 냐진단 로버가 시바다리 페게게 르부니 투몬토 듄규 치그티니 게지망 추기 위부뇽동키 냠레 차게 조부네 중국타 에브리케 위부뇽동타 페게게 로데 난지 조베 파타 위부뇽동 체교티 콜레시비 페게게 존네 냠레 케폰 체부게게 앙탕부르 지베네 콜레시비 위부뇽동키 냠레 로군티 동교티 롱아 첸쥬응베 차르고 전에 난주베 파 위부뇽동탄 피게기 토림링디 니르와네 콜레시비 위부뇽동탄 피게기 조데 나디조베파 중쿠유통다 파르숨토 콜레시비 위부뇽동키 차샤티 렝티차와탄 주브구베 긴치르즈그유 미진웨 콘초베 니동캠이 니슈즈초르 위부뇽동탄 피게기 토림링디토 중국탄 계급 강업중어숨 계지 지식하 구지에게 투몬토 최고된비 콜레시비 위부뇽동탄 피게기 로데 난지조교 캡자 체급시 난지 오윤행강키 총도 팅탕부토 난지키 지이타 난지키 니동캠이 니슈즈초르네 니동캠이 니슈즈압게 로파르키 로숨키 자주 체시르 춘참총화타 중국 위폰 용동키 냠뇽 춘베 락링키 마비 냠주 제바티토네 콜레시비 위폰 용동 차샤티 강람 사베 초수 콤베케 진식베바 중국 유브시 냠레 디부 사르간 티르디네 중국 위폰 용동키 냠뇽티 피게 조심베 계급기 켈링 계캡토베 콜레시비 지베 튠제수 경뇨르 코르네 콜레시비 위폰 용동키 피짐러 군디타 콜레시비 위폰 용동타 주교마라 퇴고 창토동와 군뉴 서버네 유브시 위폰 메바르 수교니 미식 용기 투문키 퇴니르 체유식 제라 중국 통다 발숨토 락린다르웨 차주기 카초 티웨강시 탈로니 중크의 롱아 챙주영의 배 고초 러시라 균남진기 로교르치베 로탕부티아시 중국의 계급카 탄냠토 위풍기 내래 타르와르체디 투몬 피게기 지도된비 점린주인에 콜러시비 위풍용동키 차샤르 균체미발 군디동치 딩츠 딘보 코둔치신유시
0: Nishin kwa panga lari jindu qirin. Sargui bari chumishun ta sanglam to daktu sani tige mangso gi Zhungur jiang me zazho gi zisim chor yu. Kalo wa ta, ngui ji sisi gi le du mi na, chumi gyumi ji gi Zhungur go lingab, ma zhu jik tuin ki nyanyi wa ta kenlin qi lo chu yu. Mi ga shi gi Zhungur namchang gi zho lam tiwe xia zhu tu bata, zhu shu tiwe dup diru qin song xie ju bata. Ya mi la le, Zhungu ni ngan zui pi ge la ramti qi gen ki chobu ngomu yin xie ju yu ba so zhi. Mi mor tong jor ji ta cheng chun du yu we gi kub ti ngun ne ju na. Zhungu ta, bang le meng shi zhigui nyam le namcha riri le, san ne ti ge pi ge la gui shu dian di nian yu. Zhungu ki le gi meng ngui dang wa ta, zhun gen kuru we bang le ge yong ge. Ta dong nyu zhu xiong lam tang bo, da ga chong go le nyu zhu xiong lam ki chi rin ce la ji li xi zhu xie bie zam yu ta. Daga ta maga le chenggu ta changshar gu gi sole kui ki jitu che batang zi. Gela mangbu ta jitu che yu. Minga re namcha te shardong tobe tumbu tangbo jili jokge yu bati nirgyong che gu tsu yu. Daga chonggol nyo zhu shung lan sarbi chen yu gintu gongsi ushu nirgyong bu hosun yin ki ngotu che bari xina. Daga chonggiri ki nimu so zhen langkor che zhe ta ngoy so lu bi langkor chunggui to donggyu re chun zin che yu. Tenga, Sojin Langkor Dato Chonggiri Chiru Toban Zhinne Gugdugu Yubi, Chogyu Tutsu Gilin Chi Kabu Yu. Chonggor Nyudu Xionglam Junji, Chonggil Zuiwe Nyudu Xionglam Si Yubshi. Kongki Namchagi Lamti Shivu Junsinji, Tenga Chuzu Xinga Zamta Tana Tewe Rinwe Lamtagya Chuzu Ji Nangzun To Tungtu Chinne. Xingle Tunce Kurgyu Ta Soje Nguyso Dunju Cheba. Sakhon Benjor Kurgyu Jeye Lechu Gyan Teta Chepchi Chiru Zhori Yue Ji Judo. Namchang Ge Lam Ngui Arle Gen Kuruwa Saji Fu Yi. Segyu Chagin Ki Shugin Tebe Wang Ki Bangka Le Xiong Lam Ka Ji Ge Lam Ngui Ge Ting Nui Chenpo Me La. Tenpo Yang Me. Teta Chepchi Sane Teka Ra Lam Sui Gyuchu Due Jeye Guenbe Gyuchu Mangbo Si Nangzhen Che Gugu Yu. Tato, tenga saji kaji to shingke saji saba marbo re singne lamgui la dinga yubi. Se xin la nu gin su yu. Sane tige xiong lam su jun ki tuyungu ni su li mingne, Zhungui namchang gi ti su lakze jebi, namchang gi mani maru dangwa ma se. Sane tige xiong lam su jun ta gyun tu pi ge la samcho sarwa kodun che yu ji ju yu ta. Saji pu yi, taji ngan su kang to lam su na ni kor ki mesir ki kang bu yang tega ri yu. Lam yu na tsuwa tiwe rwa yu bari yu yu ji ju yu. Daga chonggol nyu zhu xiong lam ki chonggir chi zhe xi yi du shu gi gui gu gong yu bata. Banga le u gyu to pakti ma jang lam di tu sam chen ki lam ti gi. Gi kub ti zang bu chui we jang lam di tu gi yu rin gi gane si yu. Pakti ma zang wani banga le u gyu ta lu nup se gui ki rim zhu di tu gi reng chung ka ki si shi. Nidong yami nyu seng yi lor, Zhungu ki le gi dung gen kuru we pati ma sam chin xiar tong mu tu kong. Lu nu gyu ni, da ka ri gyu ge, da to chu sin la du gu gu yu. Gun du mu bu che wa ta, chu gyun chak tu gyu we, tong ki chung la nian ge chen bu yu. Sam chin xiar tong tu mne, chu chui we gang e si yu. Nidong yami nyu sep si lu lun ju to, da ka ta lu nu gyu gi se gu ni shu lak zam ju tu tu we, pati ma jang lam ju tu sam chin ki, lam ti shi bu ru me gu ra xiar tong tu mne. Rokyu ngaru wei dup diru qin yu.
1: Wei ne zui le li cip zong tong, lo de li ki si, da wa chu bi ci ni shu xin yin ge bi sa yung cha bu ti chu, miung ta li ya, ge kip ti min ga da ge ju ga ge ge lam to shir wa ta. Mi chik dong ab ge ni shu ya, me gyun su yu ji sun ba ta. Wei ne zui le ge yung tu mi cong qin ki zhu xi, ha er hi, sa yung chu mi ga da ngab ju ngab dun kar sun cha mi to ger wa ta. Mi ni ge zam ga nian chu lu yu. Timin yung tar yang so gu sum ge shib ju shi chu le dor gyun po yu jin. Ti chu men kang ge cu yu ba ta. Men kang ga xie gi min na ka chim che sin yu ba ma si. Yam zhe ge cuo tan ti xin ge ke mang bu chi le ro gyub ru ka wei ni zui lar jor yu ji song du. Zhong gui qin zhi bu jin ce ba guo jia kun ki. Ci ni shung nan ni. Zhong gu cho gi wei ni zui le san yung nui cin ni zui le tu gu se mu qi xin yu ba ta. Wei ni zui lar jia du zhong gui xiong cep qe mu kang ta ji du tam sep qi xin yu. tun tsam ji ma zhong gu chuo ge wen ni zui le chuo ge guo kuo shi de nü bei jiao cui ge zhong ran qin dui yue ji song yu shi sing ge ling ge kong se le cen yin zhun shu ken ci rong zu la tan zhou ga yin li cen ge kun nan ken zhe xi sang bu la shi xiam le ling ge ne mo tu ngan cui chi lam tuo gu ji xu bie li cen xian da nam sen zhou na zhuo
2: de tan ni ke ran ge su jiao ding yue
3: ba si gang ge zhen ni ang da de xie bi ne
4: 就是吞雨塔西皮的给切真塞不通突别落地不能求前五队长吧擦糖二级勇长军笔呢地塔尼亚片都越是地塔尼既然给西部我都越西拉区别几里啊恐怖加别别呢此人我就用途不止列个主队长吧刚过的选笔呢吕俊永为马赛看多亚浪过人嘎别呢就来越途不得地塔尼既然给恰南越
5: 给你一挖起呢，通过杨家的撇水动土。
6: 给过去这龙珠杨氏钱呢，地摊了偏多千不要些。地摊里，土摊那么贵都土难抢贵别，抢完喜庆。
7: 吕总给讲了，我将给军心给，地沟给苦了，俺来压都住不着。
8: 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